이미 신라시대부터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신라시대 문장가 설총의 화왕계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5월의 꽃 모란을 우리가 꽃중의 왕, 화중왕이라 부르는데요. 이미 신라시대부터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신라시대 문장가 설총의 화왕계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모란을 화중왕이라 불렀던 전통이 오래예요. 붉은색, 자주색, 분홍색, 황색, 흰색 등 다양하고요. 꽃의 향기도 참 좋습니다. 과연 화중왕, 국색 천향이라 이를만 하겠죠. 모란을 화중왕이라 부르는 우리 노래도 있는데요.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란은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모란은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왕가에서도 이 꽃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주도니의 애련설에서도 모란은 부귀를 상징한다 표현해서 좋은 의미가 모란에 계속 쌓여나가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란꽃을 그린 병풍, 모란병이 인기가 있었고요. 다양한 곳에 쓰였습니다. 특히 홀리에나 회가변 등의 여러 연향대에 모란병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5월의 꽃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검은고와 함께 연주하는 노래도 고즈넉한 풍경 참 좋네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하셨던 두 분이죠. 김병호의 노래, 김치자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수룡음인데요. 평농, 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하는 곡입니다. 평농과 계락은 가곡 16박 한 장단으로 연주되는 음악이고요. 편수대엽은 16박 한 장단 중에서 장구를 치는 점수 10점만을 모아서 10박 한 장단으로 엮은 장단입니다. 노랫말이 많은 곡을 편장단으로 노래하면 거뜬거뜬 많은 노랫말을 쉽게 소화해낼 수 있죠. 오늘 들으실 이 평농, 계락, 편수대엽을 들으시면서 16박에서 10박으로 바뀌는 장단의 변화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룡음 듣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는 음악 천수바라 들으셨는데요. 상진 스님의 진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효음 스님의 북,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산조 합주 준비했습니다. 산조라는 음악, 우리가 기악음악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독주곡으로 시작

그죠? 사람들은 여러 악기가 하나의 산조를 함께 연주하는 합주라는 음악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주로 연주하는 산조와는 그 서정이 사뭇 달라지긴 하지만 또 합주를 통해 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멋이 또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음악, 함께하는 산조의 묘미를 더해주는 음악, 산조합주 듣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입니다.

이치루냐 예방자야 해가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방자야 예? 해 좀 봐야 이놈아 해 이제 우시나 되었어? 우시 되어 어쩔 거나 하나님 오늘 규모 대단하시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야 이놈아 해 이제 육시나 되었소? 어이 자식이 아 해가 육시가 있단 말이냐? 옷이 너무 육시 아니오? 너 참 매우 유식하다 예 방자야 방자야 예 방자야 해가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해 이제 동에서 아구 트느라고 딱 합니다 아 저 자식이 사람 죽일 놈 아닌가? 네 말대로 금시 육시 되었던 해가 이제 아구 튼단 말이냐? 이제 막 서풍 쏙소리 바람에 해가 밀려 동해가 꽉 차박히더니 이제야 나오느라고 뭉게뭉게야 다녔어? 도련님 답답하여 문 펄쩍 열고 밖

그랑저랑 일몽학원이 되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예, 방자야. 예, 상방에 불 끝나 좀 보아라. 아직 멀었어. 아, 이제 초저녁인데 어느새 불을 끌 것이오. 예, 방자야. 예? 아, 상방에 불 끝나 좀 보아야, 이놈아. 아이고, 답답해서 내가 못 살겠어. 소인이 가서 여쭤보고랍니다. 아, 무슨 말을 여쭤본단 말이냐? 언제쯤 주무실랑가? 사또전 그대로 여쭤보랍니다. 아, 저런 천하에 미친 자식 좀 보아. 이 자식아, 그런 넋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거기 앉아서 자서히 좀 보아라. 예, 방자야. 예? 상방이 불 껐느냐? 내가 더는 못 살겠어. 소인이 가서 살짝 엿 좀 보고 올라요. 방자 중충 갔다 오더니 도련님 다 틀렸어. 아, 이놈아, 어찌 되었느냐? 사또께서 오늘 저녁에 기공 불러 노르신다고? 기생 부르고 공인 부르고 관청에 가서 음식 바삐 가져오라 하고 책방 날이 들어 날 새도록 노르신다 하니 도련님 일은 다 틀렸소. 잊어버리고 어서 주무시오.

나와? 아이고, 애를 어쩔 거나. 집구석 일 잘 되어간다. 부자간에 어쩌면 한날 이렇게 바람이 나는고. 이렇듯 자긴 할지. 예, 이었고 퇴령 소리가 나니 방자를 앞세우고 춘향집을 찾아 나왔겠다. 향단이 반기마저 춘향방 문 가만히 열고 아가씨 책방 도련님 나오셨어. 춘향이 이 말 듣고 경부경 일어나니 향단이 도련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상좌에 자정하셨겠다. 도련님이 아랫목에 앉아서 방안을 잠깐 둘러보니 별로 사치 없을 망정 명화 두 장 붙었는데 이상하던 것이었다. 동편 벽을 바라보니 옛날

있고 한노인은 청룡장에 밭만 짓고 밭도 군수 하느라고 그렇게 나무로 떠나라 보내기만 하고 앉아있고 또 한노인은 그늘 벗어 성지에 걸고 주간을 채채어 쓰고 오위현금 검은 호라를 부르부에 꼴려놓고 샘모직은 우곡은 소리롱 퉁둥 갖고 놀장 백하의 춤추는 경헌 영역이 그려있고 풍벽을 바라보니 전련 반도요지연의 서황목의 창조로다

나가 저으로 버려있고 문체 좋은 대모 책상 하룡문과 피치연상 산호 들통발

0: 세상을 쌓았구나.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 춘향집 건너가는 대목 들으셨죠?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골랐습니다. 지난날의 경기민요 명창들이죠.

죽당 생길즉 북태민한 범년자세 화연풍 돌아들고 이세 한양등국세 삼덕성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대고 얼지코 대고

대한 헐제 왕신이 청룡되고 동국의 만립의 고로다 중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에 비쳐 동작강 수금하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부궁이다 원난금요자유 자유로운 사바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서울하고 특별시오 공간사랑 오늘 오신 여기 오신 여러 손님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을 풀고 가

불법이라 중이라 하면 유순인데 온날 세상 밖으로 탄생탄만 인간 일생 탄생할 때 한두 살을 저를 몰라 그 부모님은 그 자손을 길러시느라 어떤 공력이 들으셨나 다른 자리는 골라애기를 잊고 친자리는 어머님이 누웁시며 음식이라도 맛을 보아 팥대 담근 애기를 먹이고 소태같이 쓰디쓴 건 불쌍하신 어머님의 사시평생의 참수시고 풍지서 딸 서란풍에는 그 아기가 추울 세라 저 입을 끌어 이리 덮고 이 끝 끌어 또 덮으며 갈채발채 덮어주고 오뉴월이라 단열밤에 무기빈대 문다하고 단잠을 못 이루시고 다 떨어진 새살부채로 허리두둥 세리 날 열을 주시리 그 아기가 잠을 자면은 마음을 놓고 잠을 깨면은 왼팔 비어 왼전 물리며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랑에 겨워 하시는 말씀

자동아 원첩청산의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은을 준들 너를 사랴 지면은 깨질 소냐 불면은 나를 소냐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 전이 효자동아 네가 점점 찾아가던

못하단다. 그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공갚으려고 동계월이면 서구월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거고 자른 머리는 신총박아 적은 머리를 바닥을 절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 어머님은 공을 못

명이 짧아도 못 사느니 명만 길어도 복이 없이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이소주고 긴 명은 다 사려 담아 만복은 받았지만 만구액살이 쳐줄제 삼재풀이면 관제귀설 우한질병 잡게 잡신 일책설회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아쟁 소리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아쟁 시나위 준비했는데요. 박대성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쟁시나위 박대성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오늘 꽃 중의 왕, 화중왕이라 부르는 모란꽃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미 모란꽃이 활짝 피인 곳도 많아서 우리 눈과 코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란꽃을 보면 과연 화중왕이라 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 들죠. 여러분의 5월도 모란꽃의 그 탐스런 꽃망울 같이 화사하게 펼쳐지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오늘만큼은 꽃향기도 마시고 자연...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둥지에 몰린 어린이일수록 눈에 띄지 않는다. 그들을 찾아내고 도우려면 어른들에게도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김소영 작가의 에세이 숨은 어린이 찾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무채색으로 뒤덮인 마음에 사랑이 담긴 색채를 더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별의 해금 연주, 페리테일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출근하셨을까요? 지난 금요일 노동절부터 또 내일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쭉 보내시는 분들도

힘들었지만 즐겁고 행복한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편하게 문화시대 함께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애 많이 쓰셨어요. 아, 이게 육아, 외손자 육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 문화시대에서 자주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9756번 쓰시는 분께서는 연휴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함께합니다. 하고 출석 인사를 또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미술 전시하면 피카소, 클림트, 반고흐, 모네. 교과서에서 보던 작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동시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미술계를 장식하고 있는 작가들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미래의 반고흐가 될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줄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이자 탐나는 현대미술, 그리고 오늘도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의 저자 김슬기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예.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오랜만이고 인연이
1: 예,
0: 있죠.
1: 예,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죠.
0: 그때는 우리가 책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 예,
0: 이렇게 미술을 하고
1: 예.
0: 계셨네요. 와,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슬기 기자님께서 문화부에 굉장히 오래 계시면서
1: 예.
0: 공연 소식도 전해주시고
1: 예.
0: 또 문화 출판계 이야기를 주로 예. 해주셨는데 예. 미술 분야 기자가 되기를 오랫동안 고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1: 예, 지금 속으신 것 같겠지만 사실은
0: 네.
1: 그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맥킨 감독의 영화인데 제 심정이 딱 그런 심정이었었어요. 처음에 문화부에 와서부터
0: 예.
1: 미술 기자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켜줄 테니까 기다려라는
0: 아.
1: 말을 믿고 12년 동안
0: 노예 12년으로
1: 예, 다른 분야를 계속했습니다.
0: 아니 출판하실 때도 좋으셨잖아요.
1: 그때도 좋았죠. 너무 보람이 있었지만
0: 네.
1: 근데 정확하게 12년을 채우고 나서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고
0: 네.
1: 복귀를 했더니 그때 자리가 딱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미술을
0: 네.
1: 하게 됐고 그때가 되게 공교롭게도 미술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좀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림을 열심히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남자라서 미대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0: 네. 아,
1: 그래서 뭐
0: 네.
1: 그런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미술관 가는 거를 워낙 좋아했었고
0: 네.
1: 그래서 사실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술을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오랫동안 했던 게 있어서
0: 네.
1: 꼭 하고 싶었습니다.
0: 자, 그 미술을 하고 싶었으나 미술 이외에 그 문화부

0: 그래도 고를 수 있죠.
1: 있어요?
0: 사실 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네.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어딘가요?
0: 가장 좋았던 미술관을 물으면은 저는 언제나 내셔널 갤러리예요.
1: 아.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7살에 유럽을 처음 갔는데 그게 기자가 되고 나서 문화부에서 간 첫 번째 출장이었어요. 근데 런던에서 취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내셔널 갤러리를 처음 갔는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1: 어떤 충격일까요?
0: 아니 제가 생각했던 미술관이란 그 어떤 상상의 모습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공간 자체가 너무 네. 고풍스럽고 웅장하죠. 웅장하고 네.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들이 다 있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약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때의 그 첫인상이 되게 좋았고 런던에 다시 갔을 때는 제가 한 10번 정도를 갔어요. 내셔널 갤러리를.
1: 네.
0: 그 이유가 일단 집이 가까워서 그랬고
1: 아.
0: 집이 가까워서 그냥 뭐 운동하시고
1: 산책 가듯이.
0: 예, 산책 가듯이 그냥 약속이 있을 때도 미술관 카페가 되게 좋아서 많이 갔었고 특별 전시도 한 대여섯 번 있어서 그때마다 가고
1: 와.
0: 뭐 가끔씩 비 오면 BPR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호사스럽게 다녔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런던의 미술관 입장료가 무료라는 게 제가 런던을 좋아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1: 그렇죠. 예. 내셔널 갤러리. 예.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120곳의 미술관을 다니시면서 결과물이 있습니다. 탐나는 예. 현대미술. 굉장히 표지도 산뜻하고 네. 이 책을 내셨단 말이죠.
0: 네. 예.
1: 유럽 미술관을 돌아본 이후에 이제 보통은 이런 미술 관련 책이 나왔을 때는 이제 거장들의 명작 소개를
0: 예.
1: 주로 하게 되는데
0: 예.
1: 이 책이 또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현대미술을 주제로 삼으셨더라고요.
0: 예.
1: 어떻게 이 책을 기획하게 됐을까요?
0: 사실은 현대미술 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1: 저작권 아닐까요?
0: 예, 저작권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1: 네.
0: 제가 그거를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사실은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영국에 가기 전에도 2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에 미술 담당 기자가 되고 나서 제 고정 연재물이 있었는데 미술시장 완전 정복이라는 연재물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때 이 긴 칼럼을 썼는데 그때 제가 젊은 작가들을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현대미술 작가 중에 30대, 뭐 심지어 1990년대생 이런 작가들이 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서 되게 보람을 느꼈는데
1: 네.
0: 그거를 쓰면서 머릿속에는 되게 긴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1: 아.
0: 이 작가들을 다 다루고 싶다라는 리스트가 있었어서 그거를 영국에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을 하고 갔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원고도 있었고 머릿속에 있는 그 남아있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열심히 썼죠. 예.
1: 그게 뭐 굉장히 그 리스트는 24명 이상이겠습니다만
0: 예, 맞습니다.
1: 이 탐나는 현대미술이라는 책에는 24명의 그 현대미술 작가들을 선정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담으셨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현대미술 하면 되게 낯설고 뭔가 독특하고
0: 맞습니다.
1: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0: 예.
1: 말씀 주신 대로 현대미술 관련된 혹은 현대미술 작가를 소개한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0: 예.
1: 반갑기도 했고
0: 예.
1: 이게 그렇게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관람객들에게 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0: 예.
1: 그 2024년에 런던에 가시고 그 전부터 이제 칼럼을 쭉 쓰시면서 2022년인가 그 기점으로 미술 시장이 굉장히 좀 그 인기를 얻고 좀 역동적으로
0: 예.
1: 변했다 이런
0: 예.
1: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그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1: 아.
0: 때문에 사람들이 2021년, 20년에는 밖에도 못 나가고 다들 집에만
1: 그렇죠.
0: 갇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의 이 그런 고독과 고립감과 외로움 같은 것들을 이제 폭발시키게 된 계기가 이 미술관들이기도 했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1: 네.
0: 일단 여행을 못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전시를 새롭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술관들이. 일단 미술관 문을 닫아야 되니까.
1: 네.
0: 내셔널 갤러리 같은 곳도 1년 동안 문을 아예 폐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전시 같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0: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네. 재밌는 게 이때를 계기로 회화 미술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미술이 회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는 젊은 작가들이 영국에서 작업을 하고 뉴욕에서 작업을 해도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1: 하긴 과거에는 예. 현장에 그 나라의 그 갤러리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0: 맞습니다.
1: 작품인데
0: 예. 그래서 이 젊은 작가들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고 한국에는 사실은 프리즈 서울이라는 아트페어가 열린 게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1: 그때가 요 시점인가요?
0: 예, 2022년 9월에 처음 열렸는데요. 아. 그때 저도 그때의 그 흥분이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뭐 에곤실레, 피카소 이런 그림들을 평소에 절대 못 보는 그림들이 빼곡하게 백화점처럼 걸려 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 행사를 계기로 사람들이 그림을 사는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젊은 작가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1: 네. 사실 그림을 산다는 개념은 굉장히 부를 가진 컬렉터들의 전유물처럼 여겼는데
0: 예,
1: 이제 뭐 조그만한 사이즈 정도의 그림이라면 나도 한번 소장을 예. 해볼까라는 마음을 들게 한
0: 예,
1: 그런
0: 맞습니다.
1: 시점이라는 거네요.
0: 예.
1: 자, 24명. 이게 경매장 가면 이렇게 들리는 그런 표지
0: 예,
1: 뭐라고
0: 맞습니다.
1: 하나요? 이거를?
0: 패들이라고 합니다.
1: 패들이요?
0: 예, 예. 실제로 저렇게 숫자가 써 있고요.
1: 아.
0: 예. 국내 경매장에는 한 100여 분 정도 참석을 하셔서
1: 네.
0: 뭐 숫자가 아무리 커도 뭐 한 110, 122 정도의 숫자로 들고서 제가 이 그림을 사겠습니다라고
1: 네.
0: 예, 하는 거.
1: 자,
0: 예.
1: 24명입니다. 어떻게 예. 선정하신 거예요?
0: 이게 사실은 12명, 12명이 다른데요.
1: 네.
0: 앞에 12명은 30대, 40대의 젊은 현존하는 작가들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작가들이고요.
1: 네.
0: 이 장의 12명은 사실은 90대 할아버지도 있어요. 데이비드 오크니 같은. 그래서
1: 네.
0: 지금 이미 20세기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21세기까지도

0: 사실은 90대 할아버지도 있어요. 데이비드 오크니 같은. 그래서 네. 지금 이미 20세기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21세기까지도 현역으로 살아남아서 이미 전설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 앞에 12명이 나중에는 이 후반부의 12명처럼 거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아. 질문을 하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정했습니다.
1: 네, 아, 기획이 아주 좋네요. 네. 자, 그 책의 첫 장을 장식한 작가가 과연 누굴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뭐 그 현대미술 하는 그 아티스트가 워낙 많으니까 그 아티스트가 니콜라스 파티입니다. 파스텔의 마법사. 라고 소식어가 붙어있던데 네. 왜 이 작가를 첫 장 첫 작가로 소개를 했는지와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예, 사실은 한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아. 첫 번째 작가를 골랐고요.
1: 역시 기자님이시네요.
0: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 네. 그거를 떠나서도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젊은 작가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1: 네.
0: 그런 작가가 공교롭게도 2024년 가을에 한국의 호암미술관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게 책에 보면은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사진 중에 호수의 나무들이 보이는 작품이 있어요.
1: 네.
0: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호암미술관 앞에 있는 그 호수를 실제로 그린 그림이라고
1: 아,
0: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작가가 세 달 동안 한국에서 머물면서
1: 네.
0: 실제로 벽화도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신작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전시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 유럽에서 자기가 그리거나 뉴욕에서 그린 작품들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1: 보통은 그렇게 전시를
0: 예,
1: 하죠.
0: 그렇죠.
1: 예.
0: 근데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와. 어떤 문화재를 배경으로 한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의 이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고 깊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작가를 골랐고요.
1: 네.
0: 실제로 이 It's Party Time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1: 오.
0: 그러니까 너무 세계적으로 잘 나가서
1: 네.
0: 아, 이 작가가 짱을 먹었구나. 뭐 약간 그런 농담도 있고 그래서
1: 이거 예. 정말 좀 이중적인 의미네요.
0: 예, 이중적인 예, 의미죠.
1: 파티의 시간인데 예. 니콜라스 파티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진짜
0: 예.
1: 파티가 장악을 한
0: 예.
1: 네, 축제 같은 시간이다.
0: 예. 작가가 이 그림 그리는 방식도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은 파스텔이라는 재료는 사실은 거의 쓰지 않는 재료예요. 파스텔은 스케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유한 아크릴로 좀 이렇게 오래 보존이 되는 작품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1: 네.
0: 이 작가는 손으로 그냥 파스텔을 눌러서 그립니다.
1: 아.
0: 그래서 호암미술관에서는 엄청나게 큰 벽에다가 벽화를 세 달 동안
1: 네.
0: 공업용 마스크를 쓰고 사다리를 타고 다 그린 다음에
1: 와.
0: 전시가 끝나는 날 다 지워버리고 한국을 떠났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1: 왜 지워요? 왜?
0: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의 그 예. 소위 시그니처인 게
1: 아.
0: 전시의 제목도 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1: 먼지처럼
0: 먼지요? 사라지는 그런 미술을 한다라는 것을 자기의
1: 아.
0: 그 특별한 것으로 꼽고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런 아주 희귀한 소재와 그런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와. 좀 더 놔두시지.
0: 예.
1: 그러니까 근데 그 인터뷰 저도 어디서 읽어봤는데
0: 예.
1: 이 벽화가 사실 오래 보존이 되지 않고 금세 사라질 걸 알면서도 거기에
0: 예.
1: 작품을 그리신 건데
0: 예.
1: 우리가 모두 먼지에서 왔고 먼지로 돌아간다.
0: 예.
1: 제 작품도 마찬가지죠.
0: 예.

0: 홍 경매에서 팔린 가장 비싼 작품이 푸른 노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게 5,200만 홍콩 달러 정도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1: 우리 돈으로는
0: 제가 책을 쓸군요.
1: 자, 그러면 워낙에 인기가 있다고 하니 이 니콜라스 파티 작품의 판매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0: 니콜라스 파티가 2022년에 홍콩 경매에서 팔린 가장 비싼 작품이 푸른 노을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게 5,200만 홍콩 달러 정도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1: 우리 돈으로는
0: 제가 책을 쓸 당시의 환율은 88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00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1: 환율이 또 올라가지고
0: 이걸 사신 분께서는 와. 가만히 앉아서 또 돈을 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1980년대생 작가 중에는 단 3명 정도만 이 정도의 가격대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100억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1: 네. 예. 와.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라 하면은 아름답고 무용한 것 이렇게 보통 통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문화시대에 박찬경 작가님이 출연하신 예. 적이 있는데 예. 그때 박 작가님은 예술을 헛

0: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1: 예.
0: 하는데 그 저희 궁금해지는 점은 저는 미술 경매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1: 예.
0: 미술 판매 가격은 어떻게 보통 정해지나요?
1: 미술 판매 가격은 사실은 작가가 받고 싶은 가격이 되는 게 정답인데요.
0: 네.
1: 그 과정에서 많은 조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어디와 조율을 하는 건가요?
1: 작품을 파는 주체는 크게 나누면 화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가 있고
0: 네.
1: 아트페어가 있는데요. 이 화랑들이 너무 비싸면 안 팔리니까 이 작가의 이력과 여러 가지 인기와 작품성과 희소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1년에 한 점밖에 그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비쌀 거고요.
0: 그러겠네요.
1: 어떤 작가는 1년에 뭐 1,000점 이제 경매가 있고 아트페어가 있는데요. 이 화랑들이 너무 비싸면 안 팔리니까 이 작가의 이력과 여러 가지 인기와 작품성과 희소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1년에 한 점밖에 그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비쌀 거고요.
0: 그러겠네요.
1: 어떤 작가는 1년에 뭐 1,000점의 그림을 그린다면 훨씬 싸질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그 작가의 가격을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니콜라스 파티 같은 작가는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한 10배 정도 오른 작가예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드라마틱한 소식이 또 컬렉터들을 또그 그림을 사고 싶게 만들고
0: 끌어모으죠. 네.
1: 이런 또 재미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와. 그 경매장을 당연히 가보셨을 테니까 그 현장 분위기 같은 건 어떤가요?
1: 사실은 뭐 국내 경매장은 조금 이렇게 얌전한 편인 것 같고요. 그한 100여 분 정도 패드를 들고서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입찰을 하시는 편이고 홍콩 경매장을 갔었었는데 이런 또 재미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와. 그 경매장을 당연히 가보셨을 테니까 그 현장 분위기 같은 건 어떤가요?
1: 사실은 뭐 국내 경매장은 조금 이렇게 얌전한 편인 것 같고요. 그한 100여 분 정도 패드를 들고서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입찰을 하시는 편이고 홍콩 경매장을 갔었었는데 홍콩 소더비 경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0: 활기차요?
1: 활기차고 그뭐
0: 적극적이고.
1: 정말 배우처럼 경매사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말투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손짓도 많이 쓰시고 사람들의 그 떨어지고 복구할 때 박수도 많이 나오고 훨씬
0: 어떤
1: 역동적이었습니다.
0: 퍼포먼스를 보듯이 굉장히
1: 그
0: 흥미롭네요.
1: 분위기 때문에 누군가는 훨씬 비싸게
0: 그럴 것
1: 사기도
0: 같아요.
1: 하거든요. 그 경매사의 능력입니다.
0: 그 심리에
1: 맞아요.
0: 따라서
1: 맞아요.
0: 움직이니까요. 자, 매일경제신문 김슬기 기자님과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윤주희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윤주희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나비가 꽃에 입을 맞추던 날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매일경제신문 김슬기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 지금 사실 현대미술 작가 한 명 했어요. 예. 근데 뭐 작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작품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매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 있습니다.

0: 조금 선도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 사고도 많이 치시고 작가님들이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1: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 그리고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매력과 흥분, 그것이 주는 인기가 분명히 있죠. 아, 그게 현대미술의 매력으로 보신 거고. 자, 아까 파티까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뭐 이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어떤 작가 소개해 주시고 싶으세요?
0: 그 제가 두 번째로 다룬 작가가
1: 네.
0: 플로라 유크노비치라는 작가인데요.
1: 네.
0: 이 작가는 굉장히 재밌는 게 1990년생인데 2021년에 정말 이 작가가 자고 일어났더니
1: 네.
0: 그림값이 20배가 뛴 작가입니다.
1: 어떤 일이 생겼던 거예요?
0: 이게 정말로 신기한 게그 영국에서 뭐 미술학교를 나오고 미술대학원을 나오고 혼자 그큰그 헛간 같은 데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화가였어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화가였는데 취향이 되게 올드해서 그 과거의 로코코 시대의 그 귀족들이 소풍 가고 야유회를 가고 그런 소재로 그림을 그리던 로코코 그림을 굉장히 추상적인 화풍으로 자기가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전의 재해석을 하면서 그 로코코의 부활을 이끌었다라는 언론의 대서특필이 나온 거죠. 이 작가의 전시에. 그래서 그 전시가 갑자기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불티나게 다 사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품귀 현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런던에서 마침 경매가 딱 열렸는데 뭐 가격까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의 작품으로 그 작품들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뭐 100만 파운드, 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뭐 20억, 40억 원 정도에 갑자기 다 매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화제가 돼서 저도 한국에서도 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가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측면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젊은 여성 작가가 200년 전, 300년 전에 그림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 굉장히 그 분석할 거리나 이야기 거리를 많이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1: 이 처음 이 작가의 이름과 함께 사진을 또 넣었잖아요. 이 책에 보면. 근데 정말 작가의 사진을 봐도 90년대생 작가인데 굉장히 힙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0: 맞습니다.
1: 이제 블랙 트레이닝복에 또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포켓에 딱두 손을 찌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패기가 좀 넘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고전을 재해석하는 밀레니얼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 지금 플로라 유크노비치 작가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런던에 있었을 때이 작가의 전시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0: 제가 24년 8월에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구하느라고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미술관을 뭐 하루에 한 군데씩 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월리스 컬렉션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저는 그전에는 이곳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영국의 되게 부유한 귀족이 평생 동안 수집했던 그림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주방 도자기잔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지금은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프랑수와 부셰의 작품이 되게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이게 1층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그큰 천장에 이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 바로 옆에 이 유크노비치가 그 그림을 재해석한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나란히 걸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전시였죠. 그래서 그 유크노비치 그림만 봤을 때는 원작이 어떤 그림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두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르면서 개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 런던 시민들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1: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전을 재해석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색다름을 주기도 하지만, 이 거장의 고전을 좋아하는 기존의 그 뭐랄까요? 팬들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술계의 반응도 있었을 거고, 이게 거장의 예술 작품을 비틀기 혹은 훼손한다라고까지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0: 아, 이게 재해석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로코코 미술이라는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 사실 당대에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

0: 거장의 예술 작품을 비틀기 혹은
1: 예. 예.
0: 훼손한다라고까지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1: 예.
0: 반응은 없었나요?
1: 아, 이게 제 해석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로코코 미술이라는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 사실 당대에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굉장히 그림이 예쁘고 파스텔
0: 네,
1: 톤이고
0: 맞아요.
1: 정말 공주님처럼 나오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이후에는. 그러니까 너무 뭐 사조를 이 작가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재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부활을
0: 부활을 시킨
1: 시키는 느낌인
0: 거네요.
1: 거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고 유명한 거장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림자가 있던 어떤 사조를 부활시켰다는 측면에서 또
0: 굉장히
1: 의미가 있는
0: 의미가
1: 겁니다. 예.
0: 있네요. 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변화 속에 같이 맞물려 있는 이야기 같은데 SNS 소통을 또 한다고요?
1: 예. 또이 젊은 작가들이 인스타그램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0: 와, 멋집니다.
1: 거기 이제 셀카도 올리시고,
0: 네.
1: 뭐 어쨌든 신작을 완성을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소통 자체를 지금의 팬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 한국의 젊은 작가들 중에는
0: 네.
1: DM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는 경험도 많이 들어봤어요.
0: 와.
1: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의 젊은 작가들 중엔 해외의 유명한 갤러리에서 DM으로 난네 그림에 관심이 있는데 보러 가도 돼? 아니면
0: 네.
1: 우리나라에서 전시 한번 해볼래? 라고 물론 사기꾼도 있지만 그
0: 그러니까요.
1: 대부분의 그런 친절하신 그런 갤러리스트들 통해

0: 나의 예. 작품을 전달해 주니까.
1: 맞습니다. 아,
0: 자 이렇게 두 번째 작가까지 살펴봤고요. 이 작가는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전시를 또 보러 가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한국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압니다. 론 뮤익 이름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론 뮤익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론 뮤익 작가는 저도 한 10여 년쯤 전에 리움에

0: 섬에서 혼자 고립돼서 조수가 없이 혼자서 이 인체 조각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 수작업으로.
0: 평생 만든 작품이 48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굉장히 극사실주의 조각을 하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님은 그 영국의 외딴 섬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대량 생산하는 작품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자기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을 통해서 그 인간의 조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뭐 옷을 벗은 모습이라든지 그 주름진 모습이라든지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 보기 싫거나 뭐
1: 감추고
0: 끔찍한
1: 싶은,
0: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이 작가는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1: 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하고 작품도 적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경매에 출품되기도 합니까?
0: 예, 경매도 아주 귀하게 출품된 적이 있는데,
1: 예.
0: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
1: 아니,
0: 아기를, 어린 아기를
1: 예.
0: 사실적으로 만든 조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200만 달러 이상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귀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롬뮤익의 작품 미술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한국에서 전시를 마치고 지금 일본으로 가서 모리미술관에서 전시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대부분 다 미술관에서 보내줘서 전시를 했던 작품들입니다.
1: 아주 흥미로운 전시.
0: 있었는데요. 그게 뭐 200만 달러 이상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귀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롬뮤익의 작품 미술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한국에서 전시를 마치고 지금 일본으로 가서 모리미술관에서 전시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대부분 다 미술관에서 보내줘서 전시를 했던 작품들입니다.
1: 아주 흥미로운 전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또 책을 또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탐나는 현대미술 이 책을 보면서 아까도 왜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현대미술 작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은가 책으로 나온 것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저작권 이야기를 살짝 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책 만들 때 굉장히 애쓰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허락을
0: 이게 눈물
1: 받는지
0: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사연인데요.
1: 좀 한번 울고 시작할까요?
0: 사실 제가 2024년 겨울에 책의 원고는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기까지 한 8개월 정도 시차가 있었는데, 책의 원고를 탈고를 한 상태에서 8개월 동안은 이메일만 썼습니다.

0: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1: 사실 제가 책에 못 쓴 것도 많아서 좀 네. 아쉽긴 한데 네. 책에 쓴 곳 중에는 그 자크마르 앙드레라는 파리에 있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귀족 부부가 자녀가 없이 평생 그림만 수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다 국가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부의 개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물과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과 그 컬렉션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희귀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이런 그림들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네. 그 공간이 되게 아름다웠고 사실은 저도 처음 가본 공간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회고전을 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보면은 그 영국에서 여성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를 하면서 그때 이 젠틸레스키의 자화상을 처음 봤었는데 이 1년 동안의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 작가의 회고전을 본 거죠. 와.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운명적이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네네. 작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한 곳 더 알려주세요. 한 곳 좀
1: 아 이것도 책에 안 나오는 곳인데요.
0: 네. 사실은, 책을 하나 더 쓰셔야겠는데요. 아, 네,
1: 책 하나 더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5월까지밖에 이걸 못 써서 너무 아쉬운데 아시다시피 유럽은 5월부터가 진짜 날씨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5, 6, 7, 8월은 집에 거의 없었을 정도로 여행만 다녔어요. 그래서 7월에 북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코펜하겐이라는 도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갔던 가장 좋았던 여행지였고 네. 코펜하겐에서 10개 정도의 미술관을 갔는데 그중에 이제 1시간 기차를 타고 시골에 도착해야지 볼 수 있는 루이지에나 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곳이 정말 바다와 호수와 산과 나무와 조각공원이 다 어우러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 심지어 코펜하겐은 미식으로 유명한 도시여서 네. 음식도 맛있고 그 밤 10시까지 심지어 미술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서 밤 10시까지 있으면서 노을이 지는 거를 보고 와.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도 보고 네. 그 하루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0: 파리에 있는 자크마르 네. 앙드레
1: 예.
0: 네. 그리고 코펜하겐에 있는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예. 이렇게 숨겨진 보석 같은 그런 전시 공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예. 1년 동안 유럽의 여러 이제 도시의 미술관 다니면서 뭐가 가장 많이 남았는지 그 문화와 예술을 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또 뭐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제가 끝 질문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1: 예. 그 사실 1년 동안의 여행에서 제가 6월에 스위스 바젤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젤을 갔던 이유는 아트 바젤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크고 성대한 아트 페어를 가기 위해서였는데 네.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서울이나 뉴욕, 런던 같은 대도시가 아닌데 이 작은 도시가 일주일 동안 이 아트페어를 하기 위해서 온 도시가 다 축제를 열고 있었어요. 뭐 대성당에도 전시가 열리고 있고 뭐 하다못해 은행이나 슈퍼마켓에도 작품이 걸리고 그리고 그 작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의 모든 다리에는 그 페어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고 온 도시가 어떤 미술 도시로 변신하는 모습을 봤고 네. 이 시민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네. 그 시기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외지인들이 여행을 오니까 이분들은 다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림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어서 이 외부인들을 환대하고

요즘 노후라는 말은 좀 다르게 다가오죠? 막연히 쉬어가는 여생이 아니라 100세를 넘어서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아주 길고도 중요한 후반전이 됐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긴 시간을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소통 강사인 이호선 교수가 네 글자로 제안했는데요. 바로 막공나만입니다. 질병은 막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세상 밖으로

전해드리는 곡 들으시고 이렇게 또 감상평까지 보내주셨어요. 네 가지만 기억해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죠. 막아라, 공부해라, 나아가라, 만나라. 이 네 가지들을 다 충족시키는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주말 동안에는 또 여러분 뭐 하면서 시간 보내셨는지. 요즘에 전국 곳곳이 지금 축제로 들썩들썩하는데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셔도 좋아요. 자,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은형에 함께 하시죠.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여인의 장신구, 노리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식의 기억과 또 그 속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따뜻하고도 경쾌한 문체로 풀어낸 글이에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함께 하시죠.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여인의 장신구, 노리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정면 작곡의 대금 독주를 위한 농유춘풍 전해드릴게요. 봄바람에 흔들리는 여린 버드나무의 기록.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땅에서 청초한 모습을 비추던 날.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바람소리에 수줍은 미소를 날린다. 곡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느낌 상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대금 특유의 농음을 감상할 수 있는 곡,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권선정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쓴바귀 김밥이 먹고 싶다. 이 말은 곧 쓴바귀 김밥을 만들어야겠다이기도 하다. 들어본 적도 없는 쓴바귀 김밥을 먹어보려면 내가 만들 수밖에. 엄청나게 맛있을 것 같다는 확신도 함께 들었다. 아니, 한 번도 쓴바귀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한가? 나는 가능하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이런 음식에 대한 계시가 내려오곤 하는데 거역할 도리가 없다. 너무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걸 먹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나므로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해법은 단 하나. 그걸 먹는 것이다.

보자면 그건 지금 내 영혼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이런 맛이 필요해. 나를 좀 돌봐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죠. 작가의 말처럼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일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이 부르는 그 음식을 스스로에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옥 찻집, 오늘은 한은형의 수필, 먹는 기쁨에 대하여 만나봤습니다. 1178님께서 저는 먹는 즐거움을 잘 못 느끼는 편인데요. 오늘 한옥 찻집은 먹는 즐거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네요. 음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식사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잖아요. 하루 중에서 내가 그 기쁨을 느끼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식사 시간이 저는 빠지지 않는 편이거든요. 간식 먹는 시간. 그 시간 내 입으로 뭔가 달콤한 게 들어갔을 때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 느낌. 그런 순간들을 오늘 때때로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음식도 참 맛있죠? 이윤아의 노래로 불고기 타령 전해드릴게요.

이유나의 노래로 불고기 타령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니면 뭐 드실 계획이세요? 뭐든 맛있는 음식, 입에 맞는 음식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밥 먹고 나서 간식 배는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달달한 간식도 드시면서 먹는 즐거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절대가인의 노래로 떡 먹고 엿 먹고 전해드려요.

0: 떡 해변 사람은 달에 떡이떡저떡 배를 지어 조천강에 띄어놓고 폭을 두리둥둥 치는 띠
1: 어이야디여차 어이야디여

촌 정이 다 엿이 되어버렸네. 그 엿을 갖다가 바늘이 엿장수 타령을 들어볼까.

먹을 생각하니까 음악으로만 들어도 좀 배가 부른 듯하죠? 절대가인의 노래로 떡 먹고 엿 먹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산연불, 자진연불 들려드릴게요. 박초현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택.

향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가방.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고 싶을 만큼 정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멋있어요. 재활용을 넘어서 우리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이어주는 특별한 장바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은 곡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버드의 연주로 블루 마블 감상하시죠.

버디의 연주로 블루마블 전해드렸어요. 6855님께서 잔잔한 목소리 들으면서 내일 어린이날 주려고 봉투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참 편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편안하게 듣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고요. 아, 누구를 주시려고 봉투에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근데 그 봉투에 글만 써도 사실은 기분 좋은데 거기에 그림까지 그려주시면 더없이 좋은 의미 있는 이렇게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주시는데 거기에 그림 그리신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몇 배는 더 커지겠다 싶은데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린이날 여러분들은 용돈 얼마 주세요? 이게 기준이 다

주인공격인 폐물, 그리고 이를 잇는 매듭과 술까지. 이 네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만 비로소 하나의 놀이개가 완성됐죠. 특히 띠도는 놀이개를 고름에 고정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금, 은, 옷 같은 귀한 재료를 쓰고 용이나 불로초 같은 상서로운 무늬를 정교하게 조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가문의 품격을 상징하기도 했죠. 재밌는 건 놀이개의 형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주변 사물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나 매미 모양부터 다산과 풍요를 뜻하는 포도, 고추, 석류 같은 것들. 심지어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도끼나 자물쇠 모양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에 움직이는 부적을 달고 다녔던 셈이죠. 놀이개는 개수에 따라 단작과 삼작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단연 대삼작 놀이개였습니다. 궁중의례나 명문가 혼례 때 사용하던 이 장신구는 어른 주먹만한 산호가지와 백옥나비, 그리고 노란 빛이 영롱한 밀화불수, 밀화로 부처의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 보따리에 남몰래 넣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문의 가풍을 전하면서 건네던 노리개 한 점. 비단실을 한땀 한땀 꼬아서 매듭을 만들고요. 색색의 술을 가지런히 내리면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아마도 내 자식만큼은 아프지 말고 내 아이만큼은 굶지 않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 이런 위대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의 장신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개성의 도구라면 조선의 노리개는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사랑과 염원이 담긴 그 따뜻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몸에 지닌 보석이 값비싼 옥이나 비취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빌어주는 진심 어린 마음 하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진짜 노리개가 아닐까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휘청거릴 때마다 치마 끝에서 찰랑이는 그 노리개의 무게를 느끼면서 다시금 힘을 냈을 그 옛 여인들의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의 노리개가 달려 있으신가요?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옷자락 끝에서 행복을 속삭이던 조선의 장신구, 노리개 이야기였습니다. 전주 판소리 합창단의 노래로 비단타령 전해드리죠.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 어린이날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다행히 내일은 전국이 맑고요. 낮 기온도 22도까지 포근하게 올라서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예쁜 날씨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침에 공기가 제법 쌀쌀했었잖아요.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날도 개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씨가 될 거라고 해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조금 높대요. 특히 남부지방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이나 모자 하나 챙겨주시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거예요.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에 연휴를 기다리는 설렘까지 더해진 오늘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리, 직접 마주한다면 더욱 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이 도전을 가까이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이어온 시간과 음악, 그 특별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이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휘는 이동훈이 맡고요. 아쟁의 김영길, 김혜리, 판소리, 최수정과 이치현, 지명인, 대금, 김상현과 최종윤, 피리, 김성준, 이재준 등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 사회는 송현민이 맡아 공연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프로그램도

0: 하트의 상사대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저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만 요즘 안경 쓴 사람들이 참 많죠.
0: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안경 착용률이 2023년 발표만 봐도 성인 남녀의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한다는 네. 의학적 권고가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한 안과 57%로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0: 네. 안경 착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이 마당에 최근에 성장기의 아이가 안경을 쓰지 않으려면 해가 떠 있을 때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한다는 네. 의학적 권고가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한
0: 해가 떠 있을 때 바깥에서 뛰어놀기.
1: 아하.
0: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1: 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근시를 예방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밝혔어요.
0: 맞습니다. 자,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줘야 할 선물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1: 뭐죠?
0: 해가 떠 있을 때 바깥에서 뛰어놀기.
1: 아하.
0: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4일 월요일이고요. 예쁜 아이들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듣고 왔습니다.
1: 네.

0: 39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뭐 청취자들도 어르신 청취자들도 네. 이 자녀들 키우실 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싶은 옷 골라 입고 말 대답 꼬박꼬박 할 때 귀엽기도 하고 앞으로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다 커서
1: 너무 귀엽습니다 하시면서
0: 점차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 크고 있다라는 증거죠.
1: 그렇습니다.
0: 꽈배기님, 아침마다 입고 싶은 옷 골라 입고 말 대답 꼬박꼬박 할 때 귀엽기도 하고 앞으로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다 커서 결혼하고 아이고 결혼까지 했어요? 자기 아이 키우는 거 보면 기특합니다. 손녀가 우리 딸을 꼭 닮았거든요. 아 이제 손녀가 이렇게 또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1: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진짜?
0: 그럼요.
1: 내 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네. 그랬을 때 이 손자 손녀를 본 그 기분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 그쵸. 뭉클하시고.
0: 그리고 이제 말 대답 꼬박꼬박 할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너도 네 자식 나봐라 얘기했는데 지금 손녀가 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러네. 에. 잘 키우셨네.
0: 좋네요. 네. 635 하나님.
1: 네.
0: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0: 불의 소리에 아리 당다쿵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우리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 중에서 가장 좋았고 가장 행복했던 추억들 여러분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했던 그 아이가 맞나 할 정도로 어색해진 시간도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대학생이라고 멋부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앞길 자기가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도 되지만 잘 하겠죠? 하고 872원님께서
1: 잘 키우셨으니까 네. 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1: 이제 상원 씨도 네. 첫째가 얼마 안 남았죠?
0: 지금 12살이니까 8년 남았네요. 8년.
1: 아니,

0: 가지고 지금 뭐 밀가루 종류도 다양하게 이스트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반죽을 하면 엄마가 이제 구워
1: 뭔가 이렇게 체험 활동 뭐 취미 생활 같이 하는 것도 나중에 커서도 굉장히 큰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0: 저희 둘째가 그때
1: 부모와 유대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일단 집안 분위기가 냄새도 빵 굽는 냄새로 가득한데 행복으로 가득하잖아요.
0: 그렇더라고요.
1: 얼마나 좋아요, 진짜.
0: 이런 시간들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거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태평양에
1: 얼마나 좋아.
0: 그러니까
1: 만들면서 그게 촉감놀이이고 부모와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일단 집안 분위기가 냄새도 빵 굽는 냄새로 가득한데 행복으로 가득하잖아요.
0: 그렇더라고요.
1: 얼마나 좋아요, 진짜.
0: 이런 시간들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거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태평양의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수군가중 고고천변 듣고 올게요.
2: 고고천변 일륜호 상어 둥둥호 피떡 양고어 자준한 해월봉으로 돌고 돌아

떨어진 늙은 장손 광풍을 못 이겨 우줄우줄 춤을 출제 절이신 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루루루루 저 골머리 괄괄 열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은 차천방야 치방야 월뜩적 구무여 방울이 벗근 저 건너 풍속에라 마육광 꼴꼴 뒤뚱 그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로구나 요런 경계가 또 있나

0: 뭐야? 어머? 신상이야?
1: 역시 우리 향단이가 신상을 알아보는구만. 이것이 뭐지냐면은 요즘 잘 나가는 돗자리인디. 너고 소풍 가려고 대리님한테 내가 살짝 빌려왔단께.
0: 어? 보자 보자 보자.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 공예 작물인 왕고를 쪼개서 짠 돗자리네.
1: 그라지. 부드럽지만 질기고 탄력 있고 색깔도 예쁘고 광택까지 나갔고 왕골로

0: 오지게 알았냐? 우리 도련님이 그러는디 자리는 그냥 사람이 앉아서 짜는 걸 자리라고 하고 돗자리는 배 짜듯이
1: 하지.
0: 근데 향단이도 왕골 같은 그러니까 왕골로 만들어도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어떤 건 그냥 자리고 어떤 건 돗자리고 이거 혹시 알아?
1: 왜? 도련님이 가르쳐 주셨어?
0: 어떻게 알았냐? 우리 도련님이 그러는디 자리는 그냥 사람이 앉아서 짜는 걸 자리

0: 라고 하고 돗자리는 배 짜듯이 돗틀로 바디질을 해갖고 짜는 것이 돗자리랴.
1: 신상. 난 산에 연애는 안 한다니까.
0: 으따 어? 향단아 같이 가자.

0: 강은일 외에 여러분들의 연주로 도라지꽃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알쓸신 K에서는 돗자리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아, 제조 방법에 따라서 자리와 돗자리로도 나뉘네요. 그것도 처음 알았고, 우리나라 전통 공예 작물인 왕골로 짜서 일할 때나 바닥에 까는 것, 짜는 방식에 따라 돗자리와 자리로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0: 네.
1: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죠?
0: 많죠. 예. 근데 그 전통 돗자리가 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또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국악 학원을 운영하는 가야금병창 연주자 박나연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까지 들으면 뭐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라고 네. 생각.

사람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함께 활동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말벌인데요. 기온이 오를수록 말벌 개체수가 늘고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과의 접촉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달콤한 음료나 음식이 놓인 순간 말벌은 아주 빠르게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죠. 전문가들은 말벌 사고를 줄이는 가장

0: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음료수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1: 네,
0: 였습니다. 역시 반대로 네. 남은 음식은 닫아야겠죠.
1: 그렇죠.
0: 향수는 웬만하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네. 그러니까 강한 향을 쓰시지 마시고요. 화려한 색상의 옷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0: 그쵸.
1: 합니다. 네, 좀 단색으로 어두운 네. 계열을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음식을 먹었으면 바로 이제 뚜껑을 닫아버려야 돼요.
0: 그렇죠.
1: 냄새가 안 나게.
0: 네. 네. 소풍 가서 꼭 도시락 까먹을 때 왔었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맞아요.
0: 정답
1: 맞아요.
0: 맞춰주셨는데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1: 2079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네. 네, 그런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음식도 그러면 빨리 먹고 빨리 닫아야겠네.
0: 엄청 빨리 먹어야지.
1: 야 빨리 먹으러 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빨리
0: 체하더라도 꼭꼭 씹어 드셔야죠. 천천히.

0: 쪽은 아니고 예. 뭐 표준어가 표준어도 아니지만 지금
1: 두 번째도 약간 사투리 같았어요.
0: 있죠. 어떻게 예. 완벽하게. 맞아요. 예.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예.
1: 굴비 참 맛있는데 그죠?
0: 굴비 맛있죠.
1: 근데 밖에서는 어쨌든 커피를 주문한대.
0: 아, 이렇게 열심히 아 옆에서 웃는 애는 커피를 얻어먹고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든 낸 사람은 커피를 사는 이 참 이 아이러니.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1: 아, 커피 사주고 기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주는 사람이
0: 행복하죠. 사야죠. 자.

0: 선생님이 장단 쳐줄게 하면서 네. 그때 진성님의 고향역에서인가? 그 노래를 네. 애기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냥 장구 그냥 막 치면서 네. 만 4세 아이였었어요.
1: 만 4세요?
2: 그러면 말도 이제 좀 떼고 네. 그럴 때 네.
0: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2: 애기랑
0: 장구 치고 네. 소리하고 너 잘하는 노래 있으면 선생님이 장단 쳐줄게 하면서 네. 그때 진성님의 고향역에서인가? 그 노래를 네. 애기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냥 장구 그냥 막 치면서 네.
2: 그러니까 보육을 하셨네요. 네. 네.
3: 그러니까 놀이로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도 부르고 국악이 스며들게끔 네. 하신 거네.
0: 그래서 사실 이거 에피소드인데 어리기도 하고 제가 네. 재능기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재능기부로 그 아이를 받았었던 건데 어머님이 저한테 수업료를 내고 가셨어요. 선생님 너무 어머.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한상구 거절했는데 아니요 받으세요 하면서 네, 두고 가셨었어요.
2: 아니, 이게 선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에, 이렇게 에. 뭐 원한 건 아니었지만 에.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또 에. 이렇게 되고
0: 네 맞아요.
2: 또 뭐 아이들 외에도 층들이 오시나요?
0: 일단은 정말 다양해요. 뭐 이렇게 동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물
2: 그래요?
0: 백신 네 어머머머. 계시고 저희 학교 뒤에 키스트 있잖아요.
3: 그쵸?
0: 키스트 뇌과학자 분도 오시고
2: 뇌과학자 네. 선생님이?
0: 네.
3: 그리고 뇌과학과 그 우리 소리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느낌인데.
0: 근데 왜, 저는 이제 네. 약간 그 뭐라 될까 최면을 건다고 해야 되나?
2: 아하. 네.
0: 나는 소리꾼이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뭔가 텐션이 올라가고 노래도 잘 나오는데 네. 배우는 사람으로 있으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나온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 말씀 드렸는데 그분이 여성분이심에도 불구하고 177cm이시거든요. 키가 장신이세요.
3: 우리보다
2: 조금
3: 작지.
0: 네, 아마 작으실 거예요.
2: 우리랑 거의 비슷한
3: 정도네.
0: 근데 또 그분이 얼굴도 되게 작으시고 이렇게 키가 크시니까 네. 그냥 이렇게 손만 뻗어도 되게 커 보이시거든요.
3: 그런 분들이 발림하면 네. 그냥 난리 나잖아요.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는 소리꾼이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시고 이제 막 하시다 보니까 되네요 하는데 그분께서도 그 뭐 이렇게 세포 같은 것도 막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 약간 그래도 일리 있다 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할 때 조금 저도 약간 희열이 좀
2: 대박이다.
0: 있죠.
2: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과 이런 음악으로 나눴어요. 뭐 재능 기부도 했고 뭐든지 나눴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수강생들과 2025년에 너영나영 그리고 얼마 전에 내는 두 번째 싱글이죠. 진도아리랑 소리길 위로라는 음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의 앨범이 아니라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네. 앨범을 만드신 거예요.
0: 네네네.
2: 그 이유가 뭔가요?
0: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 레슨 위주로 많이 그 수업을 하다가 네. 가끔씩 종종 혹시 단체 수업은 없나요? 라고 문의가 왔었어요.
2: 네.
0: 근데 단체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뜻 뭔가 개설하기가 또 그렇고 개설한다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선뜻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작년

0: 이게 저희가 한그 8월, 9월 초에 이렇게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창 여름 때 이거 못한다. 한달 정도 남겨두고 못한다 하면서 울기도 하고, 예.
1: 그래.
0: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음가짐으로는 우리 내년에도 못해.
2: 그래, 맞아. 그건 맞아. 솔직히.
0: 그냥 일단 하고 보자 했는데, 애들이 되게,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예.
3: 공연이든 앨범이든 하나 제작할 때 항상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데,
0: 맞아요.
3: 그산 맞닥뜨리면 사실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이렇게 딱 이끌어서 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경험을 또 주셨네. 잘하시네요 나연
0: 그런가요?
3: 씨가. 아니 저 후배님인데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0: 와,
3: 난.
0: 인정받았다.
1: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단체 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0: 네, 일단은 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는 지금 3개월마다 사실 낸다라는 게
1: 쉽지 않죠.
0: 쉽지가 않아가지고,
3: 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0: 그래서 지금 이제 너영나영 진도아리랑은 이제 발매가 되었고, 지금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미량아리랑을 녹음을 끝냈고, 남원산성을 또 녹음 예정이에요.
1: 어이구.
0: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네곡 쌓이는 거고, 올해 안에 또 한두 곡 정도가 쌓이면 정말 우리만의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거 된 게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간 계획으로는 이제 음원 한번 내고 이제 무대 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가져갈 계획이에요.
3: 사업을 잘하셔. 원래
0: 그런가요?
3: 모든 사업은 또 이게 연계성이 중요하거든요. 돌고 돌아야 되거든.
0: 근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그 수강생분들 이제 받았었을 때, 왜냐면 저는 이제 무대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강생분들이 한 3개월 배우고 그만두고 몇 개월 배우고 그만두셨어요. 처음에.
3: 보통 한 3개월 넘기기가 어려워요.
0: 그래가지고 역시 국악은 진입 장벽 넘는 게좀
3: 높다.
0: 어렵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여기가 내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린 거죠. 그러다
3: 인식의
0: 보니까,
3: 전환.
0: 그래서 좀 약간 무거웠는가 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나도 완벽하게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만두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이분들은 다 본업이 있잖아요.
3: 그렇죠.
0: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저는 이게 본업이잖아요.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0: 이야.
1: 어, 잘하시는데?
0: 진도알이랑 소리길 위로 듣고 왔고요. 어, 저는 이렇게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저 되게 놀랬거든요.
2: 그러니까. 정말요?
0: 네. 이 지금 뒤에 보면은 가야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드럼
1: 베이스.
0: 그러니까 세션 네. 세션이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미디로 작업하신 거예요?
2: 아니요.
0: 그러면요. 라이브 연주요?
2: 네. 기타랑 이제 그 피아노 건반이랑 네. 이제 드럼까지 네. 네. 세션 연주자분들이
1: 그러면 개런티가 들어갔다는 얘긴데.
2: 네.
0: 그럼 이건 안 남는다는 건데.
1: 남는 걸 넘어서 가지고 뭔가 더 들어갔을 오. 것 같은 느낌인데.
2: 어, 작품이 남았습니다.
0: 아, 작품을 남기셨군요.
1: 아 근데 어쨌든 네. 앨범을 제작하려면 제작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제작비는 에이.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2: 제가 사비로.
0: 사비로. 사비로.
2: 네.
0: 어머. 뭐죠? 후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0: 어?
1: 아니 게다가 이 음원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사비로.
2: 네.
1: 어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원래 남들은 이게 다 계산해 보잖아요. 네. 계산해 가지고 나한테 얼마가 남고 얼마가 떨어지고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감당 가능하다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성인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그냥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초반에는 아이들이 엄마 손에 끌려서 오는
1: 아,
0: 네,
1: 보통은 그렇죠.
0: 경우가 있고,
1: 예.
0: 그리고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뮤지컬을 하다가 서편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악의 감성, 정서, 이게 또 매력적이다 해가지고 또 국악을 배우고 싶다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1: 있고,
0: 예. 네. 그리고 이제 배우면서 또 느끼는 게 요즘 아이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뭐 이유가 어찌됐던지 간에 왔지만은 배우면서 이제 느끼는 게, 아, 이렇게 매력적인 국악인데 왜 다른 친구들은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이러는지, 저 대신에 화를 내는 친구들.
2: 그렇지.
1: 버럭하면서
0: 버럭하면서, 아니, 좋은
1: 이
0: 거를.
1: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 거네요.
2: 그러면 지금 뭐 지역사회 뭐 축제 무대나 또 크고 작은 어떤 음악회 이런 것도 하시나요?
0: 일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노원구 내에서 그 예술하시는 선생님들 간의 이렇게 네트워크가 조금
1: 아 있어요.
0: 생겨가지고,
1: 그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목욕하면 서러운 마음도 씻길지요.

0: 있네요.
1: 해변소부터 아주 시원한 우조까지 네.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0: 박나연의 소리로 아, 심청 가정 황성 올라가는 데모 네. 듣고 왔습니다.
2: 네.
0: 아 좋네요 진짜.
1: 여전하십니다 후배님.
2: 그런가요?
1: 너무 듣기 좋았어요.
2: 감사합니다.
0: 소리에 감동이 있네요. 감동.
2: 아, 정말요? 네. 와 인정 또 받았다.
1: 그리고 소리하실 때는 그러니까 멘트 이제 설명해 주실 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만 확실히 이게 본업이신 것 같아요. 소리하실 때 뭔가 행복해 보여. 즐기시는
2: 그런가요?
1: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떠십니까?
2: 아 어떻게 즐겁기만 하겠어요.
1: 그렇죠. 본업이라는 네, 게 그렇죠.
2: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목소리가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1: 짱짱이 시원하게 다
2: 나오긴 하는데 네. 쉬고 돌아왔었을 때 사실 이제 네. 제가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렸을
1: 본인은
2: 때는
1: 그렇게 느껴요? 네.
2: 네. 어렸을 때 그냥 실력만 갖추면은 뭐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1: 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2: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그 조금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1학년 때 그 입학했었을 때는 학교가 너무 컸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버거웠어요. 한예종이랑 그 타이틀이.
1: 그때 당시 컨테이너 박스밖에 없었을 텐데. 진짜 캠퍼스가 와 이게 대학이야 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2: 컨테이너가
1: 없으니까.
2: 너무 무거웠네요.
0: 거기가 막 저녁에는 막 무섭고 그런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소문이 있었잖아요.
2: 지금도 약간 스산한 기운이 있긴 하지만
1: 거기 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게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2: 근데 그래도 이제 지나오면서 졸업할 때는 그래도 내가 성장해서 졸업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뭔가 그때 당시에는 화낼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아이 예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1: 아 나연 씨가
2: 네 그래서 네. 아 그래 내가 젊을 때 그냥 좀 소위 말하면 놀아보지 언제 놀아보겠냐 하면서 짧으면은 3년 길면 5년 쉬자 했는데 네. 말하는 대로 정말 5년을 쉬었더라고요.
0: 마음껏 네. 놀았어요 원하는 만큼.
2: 그래도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1: 어떤 걸 배웠어요?
2: 삶에 대해서.
1: 아하. 네,
0: 어떤 그 이제 쉬었다는 그 5년을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1: 궁금하다.
2: 그러니까 음악 아닌 삶을 산 거죠.
1: 어떤 삶이었어요? 그
2: 사실 삶? 제가 네. 지금도 커피 좋아하는데.
1: 바리스타?
2: 그 바리스타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네. 알바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니저도 하고 점장까지 이렇게 예. 하게 됐었어요. 사실 지금도 예. 그 약간 그 복합 문화 공간을 꾸미고 싶다라는 또 나름대로 좀 그게 있거든요.
1: 아 근데 아 그러니까

0: 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되는 산이 없다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까?
1: 아,
0: 이렇게
1: 그렇군요.
0: 했었어요.
1: 갈 때까지 가보고.
0: 근데 이제 그만뒀을 때는 내가 언제든 돌아가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지만 이제는 돌아왔고, 그리고 그 5년 동안 쉬었다고는 얘기했지만 결국 거기서 얻은 감각들이 또 있고.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복합 문화 공간, 그거에 대한 어떤 실행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정말 가능하다면 5년 안에 해보고 싶어요.
1: 또 말한 대로 되겠다, 또. 5년 안에 되겠어.
0: 되자.
1: 그럼 만든다면, 잠깐만, 이것도 너무 이제 사

0: 아이템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대충이라도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즐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1: 그냥 지금의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 네. 그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예. 식당 손님들이 사실 오가면서도 오신 경우가 있어요. 밥 먹다가 뭐지? 하면서 네, 오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카페 공간은 사실 대중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냥 국악이 한 꼭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도 네. 무대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안에서 무대를 네. 한다 하면 우리가 굳이 공연장 빌리지 않고도 오.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저의 하나의 꿈? 네.
2: 공간을 좀 그 더 큰 데를 그러면 어쨌든 좀 네. 얻어서
1: 대출 더 땡겨야 되겠네.
2: 근데 병창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1: 아 사실 뭔가 국악은 저의 운명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래요? 게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이제 방과후가 조금 특성화가 됐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그런 학교로 지정이 된 거죠. 아. 시범 학교로. 네. 아.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는 풍무를 했었어요. 예. 네, 풍무를 하고 네. 근데 그때 풍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때가 이제 저희 학교 마지막 임기셔 가지고 1년만 딱 하시고 전근을 가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분께서 또 부임하셨는데 그분의 특기는 또 미녀였던 거예요. 남도 미녀. 그래서 이제 그분도
0: 운명이네 진짜.
1: 예, 그래서 그 미녀반을 개설을 해 가지고 예. 6학년 어느 날이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오시더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야, 미녀반 할 사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민효가 뭐지? 근데 음악이긴 하는가 봐 하면서 네. 친구들 막 꼬셔가지고 야 같이 하자 해서 막 선들어가지고 민효반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여름방학쯤에 그 민효반 선생님께서 저한테 넌지시 국악 해볼 생각 없냐고.
0: 그 중에서 이제 진짜 뛰어났구나.
2: 나연씨한테만?
1: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계시면은 그냥 앞에서 그냥 계속 선생님만 따라 있었었거든요.
0: 아이고 얼마나 예뻤을까 선생님 입장에서. 네,
1: 그래서 그게 조금 예뻐 보이셔가지고 네, 네. 한번 이렇게 학원 다녀볼 생각 없니? 이래가지고 네, 네 하고 그냥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복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0: 지수복 네, 선생님?
2: 네, 선생님?
1: 네. 그 지영이 선생님 이제 따님.
0: 따님이시죠?
1: 네, 지금 작고 하셨고. 예. 네.
0: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소리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네. 소리 세계에 입문을 하게 네. 된 거네요. 네.
2: 그리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네. 오셨고. 네.
0: 제가 알기로 나연 씨가 저 고향이 부산이시잖아요. 네, 부산. 부산에서 이제 계속 다니다가 서울로 상경을 한 거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네. 학교가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한예종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0: 어허.
1: 그래서 그러니까 고1 때까지만 해도 예. 내가 그냥 서울 인서울 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 네. 왜냐하면 학원 언니들이 다 서울로 갔으니까 나도 가겠지? 약간 예.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 고2 고3 되니까 뭔가 성과도 안 나오고 뭔가 이렇게 저조한 성적이다 보니까 나 이러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까지 왔었어요.
2: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1: 2, 3학년 때.
2: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 대학이나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한예종은 너무 높은 산이라서 예.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산이니까

0: 지는 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 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좀 풀리던가요? 이제
2: 그건 주눅이? 아니었고.
1: 아 그래요? 네.
2: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두루두루 조금 많이 학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
0: 그럼 제가 봤던 모습은 계속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었네요.
1: 그러고 졸업을 했네.
0: 이제 알게 됐네. 아. 근데 나연 씨는 항상 웃고 다녔었어요. 지금처럼 언제나 트레이드마크로 웃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1: 한 2학년쯤 되니까 이제 좀 풀리던가요? 이제
2: 그건
1: 주눅이?
2: 아니었고.
1: 아 그래요?
2: 네.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저는 두루두루 조금 많이 학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수복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네. 소리도 알려주시고 가야금도 알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막 무용이라든지 고법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인으로서 멀리 바라봤었을 때 갖춰야 되는 것들 다 알려주셨지만은 네. 학교를 딱 갔는데 국고나 예고 출신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신의 분야를 전문가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0: 아, 어려서부터 이제 쭉 네. 교육을 받아보니까
2: 정돈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하찮다라는 오, 생각이 조금 생각을 있었어요. 했구나. 근데 이제 2, 3, 4학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너 가르칠 때가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
1: 아~ 네.
2: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새하얀 도화지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0: 들어요. 이 레코딩 결과물 어떻게 만들어내실까. 네. 또 그런 많은 분들을 이제 모시고 막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1: 정말 멋진 또 예술가 국악인으로 계속 미래 비전을 찾아가는 우리 박나연 소리꾼 국악인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립니다.
2: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아해주시고 네. 박나연 국악인과 함께 또 12달 소리 프로젝트 기대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멋진 또 예술가 국악인으로 계속 미래 비전을 찾아가는 우리 박나연 소리꾼 국악인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면서 12달 소리 프로젝트 너영나영 띄워드립니다.

0: 12달 소리 프로젝트의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박나영 씨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니까 참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사람 에너지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싶네요.
0: 자, 내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 다들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들 하셨죠?
1: 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오프닝 기억하시죠? 성장기의 아이가 안경을 쓰지 않으려면은 해가 떠 있을 때 바깥에서 뛰어놀아야 된다. 요것도 실천하시는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배우. 네,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가곡 우조 우락 조다가 보내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좋은 것들. 예,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6일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자외선 수치 아침에 이제 그 스마트 휴대폰에서 예. 오늘 자외선 수치가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6186님께서 황미랑님 보성에 와 있습니다. 고추 심기 일하고 쉬는데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자외선 수치 아침에 이제 그 스마트 휴대폰에서 예. 오늘 자외선 수치가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알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바람이 좀 불어서 예, 좀 시원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 또 비 소식 있는 곳들 많이 있었잖아요. 비 오고 나서 부는 바람이라 그런지 좀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6186님 듣고 있으면 시원한 노래죠. 경기민요 뱃노래 보내드릴 텐데요.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전태용의 소리로 경기민요 뱃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진국명산 안양봉이요 청천상출
0: 우리 소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재미있게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국립부산국악원의 정유은 형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완창이 얼마 안 남으셨죠?
2: 네, 그렇죠.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0: 보통 이제 완창 긴 공연이잖아요. 네. 이번 완창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2: 이번에는 소리만 했을 땐 5시간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 한 번, 네. 그다음에 뭐 사회 이렇게 하면 한 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완창은 아무래도 그 이미지 때문에 네. 노래가 얼마나 좋나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항상 시간이
2: 그렇죠. 시간부터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마라톤도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빨리 끝낸다고 상주는 것도 아닌데
2: 그렇죠.
0: 아무튼 6시간 동안의 소리를 준비하시면서 네. 사실 준비는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얼중얼 그렇죠. 계속 네. 입에 소리를 달고 사니까
2: 네, 네, 네.
0: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네. 보통 어떤 준비를 하세요?
2: 이제는 가사, 그러니까 소리 사설을 정확하게 외우는 그러니까 그 외운다기보다는 그 배운 대로 최대한 하려고 하는 사설을
0: 빠진 데 없는지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고 네. 빠진 데가 있으면 또 떼우고 네. 네.
2: 그래서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목을 쓰면은 안 돼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목은 쉬어주면서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책만 계속 들여다보고 네. 이제 뭐 빠진 부분 있나 체크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보통 그럴 때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예. 밖에서 이렇게 보면
2: 네네
0: 평생을 이렇게 살면 진즉의 명창이 돼도 됐을 텐데
2: 그러니까요 네.
0: 이 정도면 신선이 돼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2: 네네.
0: 예술가에게 개인 공연 특히 소리꾼에게 완창이라는 네. 거 요즘은 꼭 넘어야 할 숙제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0: 연령도 많이 좀 낮아졌고
2: 보통 한 10대는 10대부터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요즘은
2: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완창을 뭘 안 알아서 저렇게 할까 싶다가
0: 아직 저걸 다 알 수 있는 나이는 네. 아닐 텐데.
2: 그러니까 소리가 충분히 이제 본인의 해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네. 나서 하는 완창과 그 아이들이 정말 가사만 외워서 하는 완창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0: 염려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0: 염려. 그게 아마 부르는 본인들도 그렇고 네네. 옆에서 준비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그러실 텐데 뭔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숙제 해왔어?

0: 들이 예, 떠올리시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보성 소리를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 해서 계속 이제 같은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보성 소리를 더 깊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1: 그렇죠.
0: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성창순 명창의 소리 갈까 보다. 그 여창의
1: 맞습니다.
0: 대표적인 그 소리라고 할수 있겠죠. 먼저 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춘향

0: 원샷하는 것처럼.
1: 그러니까 그 요즘 취임새가 조금 취임새도 저는 좀 정형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명아
0: 대목을 들으셨습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윤형 씨가 무대에서 할 수 없는 취임새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고수가 취임새 할 때 저희 맥주 이렇게 원샷하는 것처럼.
1: 그러니까 그 요즘 취임새가 조금 취임새도 저는 좀 정형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명환 선생님의 네. 그 북치신 음원들을 들어보면 네. 뭐 굳인 빈든 퍼분 소리꾼이 네. 이렇게 정말 퍼분 듯이 하면 하 잘 퍼졌다 아~ 이런 취임새도 하시고 좋다 잘한다 이런 것도 하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았나
0: 비트가
1: 네, 그렇죠.
0: 네.
1: 그 적재적소에 네. 딱 들어가는 취임새가
0: 해봐야겠는데. 그리고 영원히 이 씬에서 퇴출이 되네. 갈까 보다 예. 들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조라고 이야기할 때 네. 어떤 음을 엮어가는 방식 거기서 나오는 감정 상태면 네네네. 개면조 슬픈 대목으로 하면 진짜 그 숙대머리만큼이나
1: 그렇죠.
0: 많이 유명한 대목이고 네네. 오히려 숙대머리보다 더 전형적인 개면의 어떤
1: 맞아요.
0: 길을 가지고
1: 네.
0: 있는
1: 네.
0: 그런 대목인데 특히 성창수 명창의 소리로 들으니까 더 이렇게 애원성이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은
1: 네,
0: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이 성창수 명창 자체가 네. 목소리의 애원성이 안 완전히 아주 끼어 있는 목소리로 해서
0: 예.
1: 그러니까 잡가 같은 거 부르시면 굉장히
0: 아~
1: 너무 잘 어울리죠.
0: 예, 그렇죠, 좋죠. 예.
1: 그러니까 그 개면조의

0: 이번에는 성창순 명창의 소리의 다음으로 성우향 명창의 소리로 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역시나 성우향 명창의 소리는 그 자체로도 뭐 저희가 이렇게 어떠 저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네네. 훌륭하십니다만
1: 그렇죠.
0: 그 교육자의 면모로 봤을 때도 네. 그러니까 일례로 성우향 선생님이 제자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1: 하는 사람이 없다.
0: 그만큼 많은 제자를 양성하신 분이시죠.
1: 예,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0: 예.
1: 구슬자료 집에서 나는 쪽과 달라요. 거기는 그렇게 배웠고
0: 예.
1: 거기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보성 소리는 좀 조금 달라요. 그러실 정도로 예. 보성 소리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예.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남창과 여창을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원체 이 목통도 강강하시고 단단하시고
0: 그런 거 타고난 거죠. 물론 그렇죠. 수련의 결과긴 하겠습니다만. 예.
1: 그렇죠. 그 젊으셨을 때 진공명상을 보셨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이렇게 품질 좋은 쇠파이프 하나 딱 세워놓은 것처럼 단단하잖아요 소리가. 네.

0: 다르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8833님께서 민왕님, 정윤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유연하시며 서로 유유상종의 한표 인증샷. 꺽다리 정명장님, 참으로 이론 및 실기 편이 최상급이십니다. 아이고. 저도 40년 공직, 정년퇴직 7년 차인데요. 우리 소리가 좋아서 이거까지는 괜찮죠. 종로 5가 4층 옥탑에 풍류사랑방을 꾸면서 우리 소리로 동호인들과 매일 힐링의 해피엔딩 오시다 하시면서 완창 때 찾아가서 박수 많이 칠게요. 아이고. 젊은 꺽다리 소리꾼 최고급 화이팅! 이라고.
1: 감사합니다.
0: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오시면 사실 좀 긴장 많이 되시죠.
1: 그렇죠.
0: 이제 이런 분들이 김영창이고.
1: 김영창 분들이시니까.
0: 그 호불호가 정확하세요.
1: 그렇죠. 맞아요. 네.
0: 제가 그 클래식 애호가 분들 만났는데 그 임윤찬의 쇼팽을 듣고 아 저건 저기가 잘못됐어.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치면 안 돼. 피아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예술. 예. 근데 그분들의 말이 듣고 다 일리가 그렇죠. 일리가 있어요.
1: 맞아요. 예.
0: 야 이게 명창되는 게 혹은 명인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름을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우양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갈까 보다. 특별히 좀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들어야 하는 곳이 있을까요?
1: 바람

언제지요?

송우양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갈까부다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랄랄라님께서 정인영 씨 소리 신청해도 되겠죠? 대목은 추천.

0: 성우양 면장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1: 너무 다르시, 너무 달라요.
0: 달라서 좋은.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남창과 여창, 그다음에 여창 이게 네. 분명히 분간이 되잖아요. 네. 소리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네. 또 그 정말 그 흔 딱 이게 계속 잡고 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0: 맞아요.
1: 네. 참 좋네요. 소리 자체가.
0: 남창 여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여창일 확률이 높고 이렇게 하면 남창일 확률이 높다 이런 네. 데가 있을까요? 요 했던 대목 중에.
1: 그러니까 뭐 만단 청회를 하고 치고
0: 이러면 약간 여창 혹은 네. 약간 잡가목
1: 그렇죠. 예, 네. 잡가목 비슷하게 네. 근데 만난 청회를 하고 치고
0: 오 뒷꼬리가 없는
1: 그렇죠
0: 탁 약간 도마뱀 장법이 꼬리를 자르고
1: 꼬리 자르는 것처럼 그렇죠
0: 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두 개 다 힘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이렇게 꼬리를 딱 자르려면 자르는 힘도 있어야 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더 당기는 힘이 있어야죠. 배를.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나가야 끊어지는데 네. 호흡이 안 나가면 네. 안 끊어지거든요. 소리는 이게 뭐라지 꼬꾸라진다 해야 되죠.
0: 예.
1: 네. 그 허고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0: 네.
1: 허고지고
0: 아.
1: 이렇게 딱. 단전을 이렇게 딱 당겨서
0: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만약에 보여드렸으면 몇 분은 아 알겠다 하셨을 정도의 어떤 그 손 모양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무속 음악을 공부했으니까 네, 네. 저희는 무조건 꼬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야 감정을 많이 건드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이제 주머니에 있는 화폐들이

0: 엄권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중 갈까보다 보내드립니다.
1: 이러고 야단이 났건만은 그때 춘향이는 굴러가 나온지 사령이 나온지 아무런 줄 모르고 화장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단식을 하는구나 갈까보다 갈까보다 이 머리 따라서 갈까보다

간다. 바람도 수여정꽃 구름도 수여정놈 수진지 날지니 해동창포람은

다날 얻힌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일도 보여를 만든 부딪힌 계신 곳은 무슨 무리

이제라도 원선 죽어 삼벌동풍 야돼야 인내심 참아 끝에 기벌 짓고 논에다가 밤중

0: 감아버리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창으로서의 색깔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고.
1: 이게 약간 그.
0: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갈까보다해서 이게 좀 많이 잘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흡의 깊이를 굉장히 넓게 쓰시고, 그다음에 한 번 감을 때 훅 감아버리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창으로서의 색깔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고.
1: 이게 약간 그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앞서서 이제 그 탱크 뭐 대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포탄이 큰 네. 무기들이 재장전의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뭐 요즘에 이제 뭐 그것도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네. 손으로 장전한다고 하면

아니 무엇이었죠? 공연이 방해를 찌워줘? 아 방해만 찌워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 실업시에 가지고 많이 주지요. 그 실업시에 가지고 많이 준다. 그럼 그 일포식도 재수라고 한번 찌워볼까? 그런데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가 망루에 관한 말이 있으되 방아를 찢되 방아 소리를 맞아가며 찌읍시다. 그럽시다. 그 좋은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방아 타령이 되었는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그릉떵 절 찢는다. 어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유목덕으로 왕하였으니 당기하지 중할시고 아유와 방아요 유서씨 구목에서 이런 남기로 집지셨나 아유 와 방아

0: 들으면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최수정의 소리로 동부민요 한오백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광수의 소리로 회심곡 부모 은중경 보내드립니다.

용문산에 안개길은 7, 8월에는 목화 피듯 무릉도 하루 잘자 여자에게 얼음 밑에 기는 애기 주룩 칭칭 잘자랄지 어찌 어찌도 자랐던 들어보 인간 세상 나온 사람 인자절로 난드라고 거드렁대고 흥청대도 이

이 내 말씀 들어보. 인간 세상 나온 사람 인자절로 난드라고 거드렁대고 흥청대도 이

사하를 빌고 아 필성님전의 명을 타고 재성님전 복을 타고 한두 달에는 혀를 모고 다섯 여섯 달에 육신이 생겨 열 달이 기대어 십생만에 탄생하니 그 부모님 그 자손 길러 쓰느라

똥아 네가 점점 자라거든 지키거라 지키거라 삼강오륜을 지키거래 삼강오륜을 모른다들은 금수만 또 못하느니라 그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꿈과 불량으로 동계월이면 서궁월 남지대 북향산 사사명산을 찾으들 가세 높은 명산에 불당 짓고 낮은 명산 요사를 짓고 우물을 파되 상탕중탕 하탕 파고 하탕에 손발 씻고 중탕에는 목욕 제게 상탕에 맞이 드리고 부천진전 공양하고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꾸고 자든 머리는 신창 받고 적은 머리로 바닥을 잘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에 바치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모를 뜬다라고도 하고요. 이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 찌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산의 모 찌는 소리를 만나볼 텐데요. 충청도의 모 찌는 소리는 한찜쩐네와 뭉치새 그리고 모노래 계통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서산 모 찌는 소리에는 또 한찜쩐네라는 가사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노래는 어르신 세 분이 소리를 주고받는데요. 오래된 친구인 듯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듯 소리를 합니다. 술렁술렁 하더니만은 또 한찜쩐네라는 가사로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슬렁슬렁은 모뿌리에 엉긴 흙을 물에 헹구는 소리이고요. 이것을 술렁 철뜨러쿵 혹은 술렁 철떡쿵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헐렁헐렁 모를 닦아야 모쟁이가 가볍구나 라는 가사도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모뿌리에 붙은 흙을 잘 헹구어내야 모춤을 운반하는 모쟁이의 등짐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정도로 편하지만 옛 추억이 모락모락 나는 모심기가 그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친환경 농사법으로 텃밭 가꾸고 있는데 우리 부부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상추, 취나물을 보며 쑥쑥 크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너영나영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가 사람 손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친환경 농사법으로 텃밭 가꾸고 있는데 우리 부부 발소리를 듣고 자라는 상추, 취나물을 보며 쑥쑥 크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억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예. 저도 어릴 때는 그 뭐지 동네에서 소를 서로 이렇게 집집마다 빌려줘가면서 그 소로 이렇게 밭 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힘든 과정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억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예. 저도 어릴 때는 그 뭐지 동네에서 소를 서로 이렇게 집집마다 빌려줘가면서 그 소로 이렇게 밭 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뭐 그럴 일이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친환경적인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람 손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진 것 같다. 사람 손이 일터에서 사라지면서 사람 입으로 부르던 노래도 많이 사라져서 그게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로 또 그런 마음들을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자 외 여러분의 소리로 느영나영 3198님께서 신청하신 너영나영으로 보내드립니다.

참 세대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지금 들으신 너영 나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자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들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3198님께서 잘 들으셨나 봐요. 예, 국악방송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예. 너영 나영 두리둥실 저희 엄마가 국악방송 듣는 거 좋아해서 엄마랑 함께 방송 꾸준히 듣고 있어요. 엄마랑 저랑 제 사연 듣고 기분 좋아서 얼쑤덜쑤 더덩실 어깨춤 춰봐요 라고 두 모녀가 춤추고 계실 그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묵개월의 소리로 는실타령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밤에 흩날리는 연두색 이파리들이 난실난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는실는실한 저녁 오후 이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무취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추미질인 깊이와 아름다움을 국악원 예약당에선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지정 축하 공연 정해진 음악 여정 60년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병창 정해진 선생의 예술 세계를 기념하는 무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온 음악 인생과 전통의 깊이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단가와 판소리, 대금 독주, 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가야금 병창이 지닌 섬세한 미학과 우리 소리의 정수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7일 일요일 오후 5시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사단법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명작, 걸작, 수작 모두 아주 잘 만들어진 뛰어난 작품을 칭하는 말들이죠.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혹은 영화나 드라마, 공연 작품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나 평론가들 다수가 인정하는 작품에 주로 명작, 걸작, 수작 등등의 칭호가 따르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찬사보다

지나치곤 하잖아요. 간혹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이거 내 인생 과자야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좀 웃기기도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요즘은 인생책, 인생 노래, 인생 드라마, 심지어 인생 맛집까지 라는 말의 절대적인 무게에는 다르겠지만요. 어쨌거나 둘 다 자기의 한평생의 가장 인상적인 무언가에 인생이란 말을 붙이는 걸 테니까요. 우리 각자가 무언가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표현이 바로 인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아닐 꽤 가까운 세월을 산 노인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말의 절대적인 무게에는 다르겠지만요. 어쨌거나 둘 다 자기의 한평생의 가장 인상적인 무언가에 인생이란 말을 붙이는 걸 테니까요. 우리 각자가 무언가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표현이 바로 인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감동을 준 무언가를 얼마나 만나보셨나요? 인생책, 인생 노래, 인생 음악, 인생 라디오, 인생 드라마, 인생 연극, 인생 맛집 등등 여러분만의 인생 무엇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나의 인생 무엇들을 소개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인생 무엇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인설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 무엇에 관한

황금 연휴에도 하루도 못 쉬고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라디오가 있어서 웃으면서 지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연휴 때도 쉬지 못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4370님께서요. 동화 맞는지 확신이 안 가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이따가 한번 또 네, 저희 찬스곡 한번 들을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접시꽃님께서는요. 보기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어요. 문제랑 보기 좀 다시 내주세요. 라고

그래서 축제가 여기저기 많은데 전주에 손녀 손자 데리고 가서 많은 체험 해보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동화 지우개 찬스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동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02님께서요 정답 동화. 어린이날을 위해서 축제가 여기저기 많은데 전주에 손녀 손자 데리고 가서 많은 체험 해보게 해주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거리는 조금 있어요. 그쵸? 근데 언젠가 또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다녀오실 그런 기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는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5908님께서요. 저는 나이 드니까 심파 이곳은 싫어요. 삶도 팍팍한데 이것만큼은 해피한 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도 언젠가부터는 조금 너무 어려운 이거는 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렵고 좀 작품성 있고 예술성 있는 이것 계속 만들어가는 거는 참 의미가 있죠. 네. 7426님께서요. 부산 국제 이것제는 가봤는데 전주 국제 이것제도 꼭 가보고 싶어요. 오늘 만나 선곡 덕분에 피로가 사르르 녹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두 이것제가 두 행사가 다 크죠. 특히 부산의 이 행사는 굉장히 네,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보나명님

0: 묘한 느낌이 들고 익숙한 노래가 많네요. 같이 하는 시간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즘 이거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정말 보고 싶은 작품이 있을 때 저도 한 번씩 가서 보는 것 같아요. 2723님께서요. 제 인생 이것은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여러분 정답 이거 나온 거죠? 네. 지난번에 궁사진 경복궁이 아니고 창경궁이었네요. 헷갈렸어요. 오늘은 날이 좋아서 남산에 다녀왔어요. 시원한 남산타워 사진 한번 보셔요 하시면서 정말 쾌청하게 찍으신 오늘이에요? 너무 멋지네요. 하늘 정말 맑고 참 좋습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2379님께서는요. 저는 외사촌 친구랑 왕과 사는 남자 그거 얼마 전에 봤는데 참 슬프고 감동 있게 잘 봤네요. 부디님도 보셨는지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이거 정말 천만 넘어서요. 그쵸?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OTT로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정답 다 나온 것과 다름없죠?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요. 4번 영화였어요. 자,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전북 전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청혼이 들인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청혼이 들인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전주 영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27회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주제로 지난 수요일 개막한 가운데 영화 포스터 전시 겸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곳 영화의 거리에서도 현수막 포스터 전시를 이달 23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았지만 춥지는 않은 쾌청한 봄날이었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며 쌀쌀함이 감돌 수 있으니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8도, 부산은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연주와 노래로 전주 낭만여행 듣고 왔습니다. 접시꽃님께서요. 전주 영화의 거리 너무 좋죠. 한옥마을도 좋고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큰 솥에 전주 비빔밥 비비는 거 정말 인상적이에요. 전주 비빔빵도 너무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비빔빵이 있습니까? 아, 빵 안에 그러면 비빔밥이 들어가나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빵맛과 밥맛이 같이 나나요? 아, 신기합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요. 전주하니까요. 3년 전에 예식장 들렸다고요. 마눌님하고 전주 한옥마을에 국악방송 구경도 하고요. 그 옆에 공연장 가서 공연 본 추억 생각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한옥마을 아우 참 멋지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0580님께서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영화를 혼자 다시 봤어요. 같은 장면에서 웃고 울다 보니 마치 옆에 함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던 영화나 노래 같은 것들 이렇게 내가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6646님께서요. 아버지와 단둘이 처음 영화관에 갔던 날이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던 아버지가 영화 끝나고 좋았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이거 정말 좋으셨던 거잖아요. 그쵸? 이 말의 무게 알 것 같습니다. 4036님께서요. 영화는 서편제를 본 이후 아직도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갔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서편제가 거의 30년도 더 되지 않았나요? 이 서편제가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제가 서편제를 보고 국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우리 4036님 그때 만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성사에 저는 보러 갔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때 단층 건물이었는데 와 정말 오래된 기억입니다. 하마님께서요. 일하면서 들어요. 일하다 보면 제대로 소통을 못하니 이번도 꽝이구나 해주셨네요. 제가 네. 이렇게 잠시 앞에 너무 이렇게 사연이 밀려서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네, 소통하고 계신 느낌 드시나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저는 멜로 영화 좋아해요. 천민밀, 귀여운 여인 이런 영화 좋아해요. 그리고 해피니스 신청드립니다. 5월에도 좋은 일 많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래요 하시면서 노래 너무 좋아서 전주여행 가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로맨틱 코미디 좋아합니다. 네. 자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가야금의 이슬기회 여러분의 연주로 해피니스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제 세상 맛보기 월요일에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인생 무엇들을 소개합니다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바닥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우리네 인생살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에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인생 무엇들을 소개합니다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0: 그때보다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때도 굉장히 고즈넉하게 아름다운 고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남동생과 함께 춘향과 이몽룡 그옷 입고요. 한복 입고 사진 찍었던 광활로 앞에서 진도알이랑 영화 서편제 중에 네. 한 부분이죠. 가장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도알이랑 김명곤과 오정혜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1: 사람이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사세. 사람이 살면 몇백년사나 개똥같은 세상이나마

하와이주에 위치한 높이 2463m의 마욘 화산이 지난 2일부터 화산재와 연기,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주변 하늘을 뒤덮으면서 인근 52개 마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화산 경보 5단계 가운데 3단계를 발령하고 약 1,500가구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는데요. 주민들은 현재 인근 임시대피소에 머물며 화산 활동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화산에서 수킬로미터에 걸쳐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경 6km 상시 위험구역 안에서 낙석과 화산 세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산 세설류는 고온의 화산재와 암석,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화산 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현상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 24시간 동안 32건의 화산성 지진도 관측됐다며 향후 며칠 사이 중간 규모 이상의 추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박예리의 노래로 쑥대머리 1319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화산 활동 더 이상 큰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8182님께서요. 한 영화 플랫폼에서 정점 재밌게 봤습니다. 스릴 만점이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어린이의 자, 8182님께서요. 한 영화 플랫폼에서 정점 재밌게 봤습니다. 스릴 만점이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어린이의 마음으로 행복한 어린이날 잘 쉬셔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하루만큼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는 하루 되면 좋겠네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1950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3198님 드립니다. 강지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5624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0: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치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0: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테너 안영렬이 부른 청사는 나를 보고 소프라노 신승아가 부른 나 이리하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오늘 시 새벽별에서 뽑았습니다. 끝도 없는 이 새벽을 나 홀로 견뎌낼 때 저 멀리서 비춰오는 따스한 별빛 이렇게 고요히 내게 다가온 새벽별.

연주자 이진아는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 축의예술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현재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쿠파 가야금 앙상블 단원이자 전통음악그룹 보비 단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진아의 가야금 연주로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어 이청준의 대금 연주와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갈 젊은 신인들의 무대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특히 월화문화재단이 이 공연을 처음 선보이면서 정가 전공자들에게 참가곡 반우방계 황계락 암내나 듣겠고요. 가야금의 최훈, 대금 박현수, 장구 김서정이 함께합니다. 환계락 암내나입니다. 우조와 개면조가 섞여있는 반우반계의 노래이며 또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광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럼 노아연의 노래로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암내나 듣겠고요. 가야금의 최훈, 대금 박현수, 장구 김서정이 함께합니다.

작가로부터 영감을 받은 김성국 작곡가가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모티브로 하여 지은 곡입니다. 이 곡을 연주할 이영호는 그럼 이영호의 가야금 연주로 김성국이 작곡한 25연 가야금 독주곡 구름에 올라 논일다 듣겠습니다. 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같은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고 있고요. 가야금 앙상블 담현 또 가야금 앙상블 비즘 등의 동인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영호의 가야금 연주로 김성국이 작곡한 25연 가야금 독주곡 구름에 올라 논일다 듣겠습니다.

올해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가야금 연주자 이영호가 김성국이 작곡한 25연 가야금 독주곡 구름에 올라 논일다를 들려줬습니다. 다음은 박준범의 연주로 서영석류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로 이어지는 대금산조의 전통 계보를 계승하고 또 이로부터 완성된 산조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채로운 조의 변화와 짜임새 있는 가락 구성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용성류 대금산조를 연주할 박준범은 경북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했고요. 동아국악과 이러한 박준범은 경북대학교 같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준범의 대금 연주로 서용성류 대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소준한이 함께합니다.

0: 15 꽃다운 나이에 국극의 매력에 이끌려 판소리의 길에 들어선 아내란 명창. 그는 장월중선, 정응민, 성우향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을 사사하면서 탄탄한 소리를 쌓아올려 일찍이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무대보다 판소리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아 수많은 소리꾼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내란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1: 나한테 판소리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참 아껴서 부른 소리입니다. 이 춘향가 판소리. 우리 제자들이 잘 떼어갖고 내가 혹시 살다가 꼴까닥 하게 불면 내가 물려준 소리 너희들이 아낌없이 잘해갖고 선생님 좀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라.

어떤 사람은 네가 너 그 고모 닮았다 그러고 그래. 행년이하고 나하고는 어려서는 모르고 했고 행년이는 몇 살 때부터 했는가 몰라. 제가 아버지가 선생이니까 어려서부터 했을 테지. 그거는 한 일곱 여덟 살부터 했어. 그랬지. 공연도 같이 하고 그랬지. 행년이 소리 잘해요. 이쁘고. 그렇지. 아버지 쪽이지. 우리 엄마 쪽은 아니고 아버지 쪽이지. 나는 판소리 열다섯 살부터 했고 행년이는 몇 살 때부터 했는가 몰라. 제가 아버지가 선생이니까 어려서부터 했을 테지. 그거는 한 일곱 여덟 살부터 했을 테지. 나는 열다섯 살. 봉 보다가 그때 부모들이 뭔 여자가 시집이나 손들어가지 공부한다냐 그러고 공부도 하다 못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판소리나 하려고 그러고 판소리 했지. 옛날에는 이 창극단이 있죠. 여성극단. 그런 것이 많이 목포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돈은 없은 게 도둑구도 보고 어려서 언제야. 돈 있으면 돈 주고도 보고 호동왕자 낭낭공주 막 그런 거 들어오면 보고 와서 나 혼자 방에서 거울 보고 그 본 거 흉내고 나온다. 소질이 있었던가 봐 내가. 그래갖고 판소리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주고 이모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고 우리 이모 우리 엄마 둘째 동생이 해라 그러고 그 이모가 가르쳐줘서 했어.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으면 해라. 내가 돈은 대줄게 그러고 이모가 해줘.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배워갖고 저것들한테도 산에 가서 뭐든 누가 안 가면 너 뭐더냐? 그러니까 보성에서는 생각이 그때는 그가 도깨비 난다게. 그 보성 길이. 보성 우리 있는 데서 저 장터를 가려면 한 10리는 걸어. 그런데 그 길에가 뭐 도깨비도 있고 뭐 여수도 여우도 있고 막 그런다고 막 소문이 났어. 근데 그 밭에 할아버지는 우리 공부하긴 할아버지는 밭에 옛날이라 그랬다. 근데 거기로 장터를 한번 가려면 무사서가 그걸 못 가겠어. 이런 데서 저 장터를 가려면 한 10리는 걸어. 근데 그 길에가 뭐 도깨비도 있고 뭐 여수도 여우도 있고 막 그런다고 막 소문이 났어. 근데 그 밭에 할아버지는 우리 공부하긴 할아버지는 밭에 옛날이라 그랬다. 근데 거기로 장터를 한번 가려면 무사서가 그걸 못 가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 장이. 그러면 장 받아. 이제 또 밥해 먹으려면 가야 돼. 이렇게 짝지어서 가. 여럿이. 되어서 지어서 가고. 그래서 재밌었어, 상공부 할 때. 거기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이렇게 오더라고. 방학 때만. 그 동네를. 근데 그 동네는 총각들이 북을 다잘 쳐. 지금 우리가 또 꽃이지. 오빠 오빠 하면서 이름 좀 적어주라고. 춘향가잖아 적어주라고. 하면 적어다 줘. 한 권을 다. 한 권을 춘향가 한 권을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배우지 진짜. 나는 지금도 있네 그 책이. 집에가.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러 가서 북 쳐주고.

이렇게 가셔보러 이사를. 이사를 가셔보러 그때 상룡 씨가 보성인가 어딘가 계셔서. 근데 여기 임원들이 좋았는데. 이제 업체 선생이 그러니까 이제 어서 데려오고 가면 그 뒤로 홍남 씨, 상룡이. 상룡 씨는 우리 해주고 경주로 가셔보러 이사를. 이사를 가셔보러 그때 상룡 씨가 보성인가 어딘가 계셔서. 근데

그냥 길만 그림만 그리고 댕기지. 뭐 낭낭공주 뭐 호동왕자 뭐 그런 건 뭐 연극한데 뒤에서 우라창된다. 그러고 두 남매 삼형제 이 두 개는 아니죠 분이 같이 그 내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사령에서 사령 여자 안 시켜 나는 나 모시면 시켜 우라창 뒤에서 대다 무대 서서 사령 에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좋지 객석에 사람 다 보면서 지방으로 다닐 때 대전 어디 대구 뭐 그런 데로 댕겼단께 뭐 자흥 해남 뭔 저 강진 저런 데로 댕김서 있지 그러니까 강진 그 다리 있는 데 이렇게 오면 그 생각난다 어머니 겨울에 내가 여기서 고생했었어 두 번 왔었어 그때 비연이는 임치능 시단지 다녔거든 쬐깐 해갖고 비연이는 그때 비연이는 무대에서 역할 뭔 역할을 하더라 애기 역할 나는 낭자단체 다니고 비연이는 임치능 시단체 다니고 옛날이네 옛날 참말로 옛날이야 그때 나이 17, 18인 게 옛날이지 비연이는 15살이고 나하고 3살 차이인 게 힘 들어도 좋아 내가 좋아서 댕기니까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 안 해 그냥 밥만 먹여주면 좋게

따라서 그 이모 따라서 갔지.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서울 가서는. 그 물에다 담가놓고 그 미역 장사. 그것도 일이 있어갖고 서울 가서 딱 10년 소리 잡아해버리고 10년 살다가 도로 내려와갖고 또 이제 소리 또 하고 있지 지금. 우리 친정 이모가 서울서 살아서 그 이모 따라서 갔지. 안 해본 장사가 없어, 서울 가서는. 그 물에다 담가놓고 그 미역 장사, 그것도 동네에서 창피한 게 저 노량진으로 가 봉천동에 살았거든. 이렇게 봉천동에 창피한 게 노량진 시장으로 가서 그거 팔고 오라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랬어. 이렇게 나보고 우리 모가 너가 적세년 없어 그래 나보고. 그래도 대학은 못 가르쳤어도 딸 둘은 고등학교

뭐 돌아가셨지 그때 저 상륙연구가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로 갔지. 그만둔 게 죽겠더라고. 막 아프고 그래. 그래서는 도로 시작했지. 그런 게 목포 시립 국악원이 어디가 있냐면 저기 유달산 죽동 그가 죽교도 길 거야. 옛날부터 그가 있어. 옛날부터. 지금 유달산에가 있구나. 거기를 가보니까 뭐 어째 뭐 그대로지 뭐 괜찮네. 나쁘고 좋고는 없고. 그때 내가 어째 그 그만뒀을까? 아, 그 나이가 이제 들어주면 그랬구나. 그래갖고 문화재도 되고 그래놓은 게. 그래갖고 손정민이가 들어갔지. 다섯 살 먹어서 온 놈이 많네. 송이, 현미, 저하 또 다섯인가 여섯인가 되던데 시어본 게. 얘네 많았어 그때는. 한 20명 되었을 거야 애기들이 그때는. 힘들지 그런 게한 번에 해버리게. 나는 한 번에 안 했지 하나씩 했지. 그런 게 죽었더라고. 한 번에 해보면 된디. 그놈을 마을에다 앉혀놓고 누구 두라 나가 두라 이러고 있으니 죽겠습니다 진짜. 근데 내 앞에 있던 남자 선생은 한 번에 해버렸대. 한 번에 남자 선생님이 계시다가 갔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내 욕심에 하나씩 갈게 쓰겠다 그러고 하나씩 갈킨 게 얘는 목이 좋겄다 허겄다 못하겠다 알잖아. 여럿이 해버리면 몰라. 네 목이 좋은 지다 진짜. 근데 내 앞에 있던 남자 선생은 한 번에 해버렸대 한 번에. 남자 선생님이 계시다가 갔거든.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내 욕심에 하나씩 갈게 쓰겠다 그러고 하나씩 갈킨 게 얘는 목이 좋겄다 허겄다 못하겠다 알잖아. 여럿이 해버리면 몰라. 네 목이 좋은지 얘 목이 나쁜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허겄구나 그러면 얘한테는 좀 신경 쓰고 너는 못 하겠구나 그러면 얘한테는 조금 그냥 뭐 하고 그래. 해봤자 못할것 같은 게 잔뜩 하다가 못 하면 그냥 지금 부모들한테 못 하겠다고 그만 갈키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어. 함께 그때는 뭐한 3, 40명 된게 죽겠더라고 뻗치고 하나씩 해야 얘가 소리를 허겄는가 못 허겄는가 알아야 될거 아니오. 그래갖고 허겄으면 조금 신경 써서 가르치고. 호랑이 호랑이 나보고 저것도 호랑이라고 이름 전. 하다 무섭게 하다 사정 없지. 그때는 해초리 들고 그냥 사정 없이 등짝이 어디고 손바닥 내놔. 화계리는 언제였을까? 화계리는 몇 학년 때였을까? 6학년 때? 6살에? 그랬을까? 몰라 나는. 하다 그때는 많이 넘게 누가 몇 살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랬지. 6살, 5살 모두 그래요.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하지 그러면 안 돼. 나도 소리는 늦게 뵀어. 15살에 뵀어 늦게. 소리는 7, 8살 정도 돼야 배워야 소리가 유연성 있고 그런디 부드럽고 그런디 그냥 15살에 배워놓은 게 소리가 좀 뻐셔. 우리 소리는. 응, 뻐셔. 그러고 이제 상공부 데리고 가고. 상공부 가야 소리가 늘어. 여기서 한 번에 몰아 때려서 가르치면 늙어서 소리. 요놈이 잘하는지, 요놈이 목이 좋은지, 전혀 모르잖아요. 상공부 가서 하나씩 가르치면 요놈은 썩었다, 허겄다 한 놈은 신경 써주고 그런다. 왕이막사로 댕겼어 나는. 저 이진이 그 선사 거가 있어.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왔습니다. 우리는 뭐라 할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라고. 거기서 밥 해먹고 자고 하나씩 그러고 새벽에 4시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끊고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내려와. 내려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또 해, 이제. 하루 내 소리만 하고 있단께. 아, 저거들 여기다 놨나, 저거다 놨나, 저거다 놨나, 내 팽개쳐 불고, 나도 앉아서 해. 이러면 뜯으면서, 바이오대 치면서. 나도 공부해.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끝도 끝도 없어, 공부는. 이 공부도 그러지만. 힘들어도 할수 없지, 어쩔 것이오.

이제 잠자했어. 근데 이제 못 자고 4시에 일어나서 데리고 올라가니 산으로 올라가니 애기들이 죽으려고 하지. 내가 이제 무섭게 할 때는 무섭게 하죠. 공부할 때. 또 놀아줄 때는 저들하고 놀아주고. 머리는 내가 못 감게. 감기 들면 안 되지. 그러고 서리한 사람들이 머리 감으면 목이 갈려. 감기. 공부하고 실참에 까마라 그러고. 저녁이나 아침, 새벽에 나는 머리 못 감게. 우리 현미라고, 이제 언니들, 자들 언니들. 우리 애리도, 애리도 웃대가지고. 아침, 새벽에 내가 뭔지 누구를 불러. 애리야 부르든지 현미야 부르든지 그러면 이제 저들이 깨. 그래갖고 이제 걸어서 산에 올라가. 걸어가면서 졸면서 가는 놈 웃긴다고 아주. 신발 찢지 긋고.

아주 다이아 우리 다이란 애가 이렇게 회차를 그 안에 한참 쑥대머리 하다가 뭐 잡으려고 이러고 하면 다이아 그러면 깜짝 놀라. 다이가 제일 그랬어 우리 다이 여기 사진 여기 있구만 여기 까만 옷 입고 썼는데 아이고 10년 넘게가 뭐여 더 댕겼어 겁나게 오래 댕겼어요 근데 이 산공부를 가야 소리가 늘른단께 여기서 해봤자 하고 가버리면 늘고서 안 늘지 산에 가면 하를 내요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먹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놀도 못하게 한디 놀면 그냥 내가 악수고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도 산공부 갔으면 좋겠어 이 얘기도 하고 저녁이면 또 내가 나보고 이 얘기해 주라고 하면 또 귀신 얘기해 주고 아이고 째가는 것들이라 선생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막 그래 국민학교

승부가 안 돼. 아이, 누가 목이 좋은지, 누가 더 잘한지, 뭐든지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부 합술이가 쓰러서 갈, 선생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막 그래. 국민학교 한 5, 6학년도 그런 애들. 아니, 이게 나도 그렇게 때려서 가르치더라고. 그럼 애기들 소리가 안 늘지. 잘한 놈은 좀 더 신경 써서 가르치고, 못한 놈은 조금 그냥 쓰러 가르치고 그러면 좋은데, 그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여태 혼자 1대1이야,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됐어. 아니, 딴 선생님, 나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라 때려서 가르치더라고. 그러면 애기들 소리가 안 늘지. 잘한 놈은 좀 더 신경 써서 가르치고, 못한 놈은 조금 그냥 쓰러 가르치고 그러면 좋은데, 그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여태 혼자 1대1이야,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됐어만은. 1대1로 하고, 여기 와서도 지금 저거 다 혼자씩 가르쳐, 내가. 저거 소리 잘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또 해줘. 그러니까 저거들 또 하려고 오고, 그것이 너무 고맙고, 나는 또, 그래.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정의 박예리 등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아내란 판소리 전수소 원장 아내란 명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 제자는 못한 놈 없어. 다 잘해. 아 진짜요. 내가 그 거짓말 아니야. 다 잘해. 내가 워메메 심은 말도 못하지. 옛날부터 심은 수백 명이지. 나 거쳐 간 놈만 하면 수백 명이야. 수백 명.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는 지 알고 지는 애기들은 한 4,50명 되지만 신라면 수백 명이었어. 전주, 광주, 남원 모두 서울 그러고 있음 기재자들. 남원 국악원, 전주, 진도 뭐 없는 데 없어. 다 있어. 두서너 씩은 다 있어. 한 그 단체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나는 제자 발에 걸쳐갖고 죽겠어.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아빠 안 선생은 좋겠다 제자 많았기 그래. 근데 우리 제자들 삽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남원 춘향대 모두 광주 뭐 특장부 모두 그런 데 생기면서 다 애기들이 타니까 이제 제자가 이렇게 탔다 하고 사랑하려고 나도 걸어놔요. 예, 예리꽃도 있고 저 우리 저 숙기꽃도 있고 전환이꽃도 있고 우리 서편제 나온 송이꽃도 있고 많이 써요 제자들.

0: 또 내가 잘 가르쳤어요. 저들이 다 소질 있으니까 했지. 부러운 사람이 많아요, 나를.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좋지. 고생은 했을 망정. 그래. 많이 쓴 게. 지금 진도서 댕긴 사람도 있고, 지금 공부하러. 저 사람도 지금 공부하러 와서 강주서 진 것 같아. 지금 이러고 있으니 못하고. 아이고, 그러지. 명절 때 되면 다 인사 오고, 그래요. 나 또 생일 때 되면 다 오고. 다 잘하지만 그 세 중에서도 똑별나, 박예린. 박예리. 좀 튄다고. 좀 튀어. 잘해. 우리 제자들 다 잘해요. 아이, 그래도 지금까지도 저렇게 공부한다고 저렇게 하고 찾아댕기고 저렇게 얼마나 고맙소. 그런 게 누가 나보고 비결이 있냐고 했는데 나는 모르겠어, 비결은. 나도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그대로만 나도 하는 건데 비결을 모르겠어, 나는. 근데 나보고 뭔 비결이냐고 그랬죠. 근데 그 대신 나는 좀 무섭게 했지. 좀 무섭게. 지금도 좀 무서운 애들이 있어. 저렇게 어른 되었어도 무서워해. 할 때는 사정 없이 해, 나 무섭게요. 그래야 공부가 되지. 아유, 다 내 자식이잖아요. 나도 자식 셋 낳아서 키우면은 다 내 자식들이지. 난 남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저것들도 이렇게 오다가 안 오면 또 서운하고 기다려지고 그래요. 그러고 내가 그렇게 무섭게 해도 큰 안타. 할 때 하고 많게 나는 그냥 나는 또 풀어져요. 그냥 풀어지고 그게. 이게 얻을 때면 저것들한테 뭐라 하겠다 내가 풀어지면 내가 모지지도 아니고 내가 혼자 생각해 그렇게. 잘 되면 다 좋지. 지금만 좋고 나도 좋지. 난 보기도 좋고. 어디 대 같은 데 갔어도 하면 어미 안 선생님은 좋고서 제자 잘 둬서 그런 소리 들으면 흐뭇하고 소리 하고 나오면 소리 잘 안게 좋고서 그러고 그래. 예, 좋아요. 다 잘 안게. 어디 가서 내놓으면 또 다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아까 막 얘기했대요. 안 선생님은 좋겠다고.
1: 기산 영수 별건곤 소부하유 돌고 채석강 명월야에 일적선도 놀아있고 척병
0: 내가 원래 이 소리를 배우기 전에 소리를 좋아한 사람이 저 선생님이야. 내가 좋아한 사람.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야. 송호영 선생님 잘하시지 않아 소리. 야물딱지게 해요 저랑만 소리. 목이 움푹이 좋아갖고 소리 잘하셔. 그러니까 나는 저 선생님한테 공부. 내 첫 선생이에요 저 선생님이. 그러니까 보성 응민 씨 선생님이 첫 선생인데 다음 저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이나 그 선생이 똑같은 선생이에요. 저 양반도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나는 그 딴 선생 없어. 저 선생밖에 없어요, 나는. 하여튼 내가 시립에 이 선생 들어갔고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댕겼거든. 나도 배움사 가르쳤어 같다고. 왜냐면 그때는 내가 춘향을 완창을 안 했거든. 나도 완창을 해가지고 얘들을 가르쳐야 내가 할 소리가 있잖아요. 에이, 완창도 없으면서 우리 가르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완창을 해갖고 너희를 가르쳤어 같다고. 서울로 댕깁니다, 선생님한테. 그랬죠. 서울까지 댕겼지. 못 벗어. 그러니까 저 아들 갈키다. 한 달이나 갈키다가 한 열흘이나 시간을 내줘. 좀 쉬어라 하고, 너가 곧 복습하라고 하고. 그 나는 가서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댕기려면 돈도 그때는 별로 없는지 겁나게나 고생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들 몇 번은 돈 받고는 몇 번 안 받으시더라고. 돈 내 두 개 그냥 와서 이러더라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래갖고 나는 개항했어. 개항 뛰었어. 춘향 가서. 그 대신 이제 미안한 게 나는 막 김치 같은 거 내가 또 김치 자, 맛있게 담거든. 김치 같은 거 담으다가 내가 드리면 맛있다고 잡 수가 없고. 웬만한 박스에다가 담아. 들고 가지. 내 자가용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함께 기차에서 기차에서 사람이 어찌게 많았게 사람이 실려갖고 여기서 저까지 밀려가 버렸다니까 사람 등살에. 그래갖고 신발은 여기가 벗어져가지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서울 공부를 다니면서 서울 공부를 다니면서 에피소드 많아. 난 아주 아 좋지. 내가 좋아하는 선생한테 소리 배우고 그러니까 좋지. 뭐 나무랄 띠가 없지. 좋아. 좋으신 분. 그 양반 성길은 많이 낸 성길은 어째 그런가? 잠이 어째 그런가? 공부 갈기다가 내가 얼른 못 받으면 선생님도 팍팍하지. 이렇게 어째 그런가? 그것이 큰 성길 낸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나는 하다 웃음 삼게. 선생님은 어째 그런가 소리밖에 안 해. 아따 춘향가 거기서 안창하고 심청가장 배우려고 했다가 뭔 일이 생겨서 못 배우겠다. 이게 춘향가만 선생님한테 완창했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선생님 춘향가 소리는 남성이고 남성적고 소리가 야무져.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제자가 많지.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선생님 돌아가셨어, 이제.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내가 좀 서울까지 댕긴 게 얼마나 있겠어, 고생. 여기서 주고받고 해버리면 춘향가 한 두 달, 석 달이면 뛰어본 뒤 1년이 넘게 댕겼으니.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선생님 돌아가셨어, 이제.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내가 좀 살기가 좀 힘들었어. 그런데 한 번씩 가려면 돈 장만해갖고 갈랑께 힘들지. 수강료도 줘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받으시더만. 몇 번 갖다 드린 게 안 받으셔. 그냥 오게,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놈 뛰고 심청가 이제 하려고 했어. 그런데 딱 이렇게 되어버렸어. 두바탕은 뛰어야 하는데. 그렇지. 이 집이가 춘향가 테이프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때는, 지금은 좋지. 그때는 테이프 사갖고 댕기면서 하니까. 테이프로. 그때는 이제 그

대통상이야 갖고 어 그건 표창 그거는 표창 그 한 3년 대학에 받은지 우리 제자 하나가 서편제에 나온 애기 있어 우리 제자 송이라고 그 아가 지가 다 써서 나 받게 해주더라고 나는 편한 상 받았어 국무총리 거야 예, 네,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판소리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참 아껴서 부른 소리입니다 이 춘향가 판소리 예.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자식도 키웠고 학교도 다 가르쳤고 이게 소중하지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 후에는 명인의 인터뷰 체록도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많이 보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른 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1: 네.
0: 은지님입니다.
1: 아, 은지님 사연이고.
0: 사연은요. 예. 요즘.
1: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이브부터 들어볼 텐데요. 우리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0: 제가 골라온 사연을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1: 네.
0: 다른 사연 많이 보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른 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1: 네.
0: 은지님입니다.
1: 아, 은지님 사연이고.
0: 사연은요. 예. 요즘 자식 다 보내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딸도 군대 간 아들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멋진 엄마이고 싶어 쿨하게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삶의 방식도 바꾸고 저만을 위해 한번 살아보려 노력합니다.

0: 잠이 든 당신 곁에 기대어. 예. 데이먼스 이어의 곡을 우리 이솔로몬 씨가 커버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촉촉하다. 촉촉해요. 예. 노정숙님 밤에 들으니 더 감미롭네요. 피어나는 꽃님 예. 감성으로 물드는 밤. 노경수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잔잔한 물결 같은 목소리 최고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오렌지님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예, 딩글딩글님 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티스트 자랑스럽습니다 해주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그냥 뭔가 노래가 계속 네. 이렇게 그 익숙함으로 사람을 안정시켜주는 이렇게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면서
1: 네. 예. 야 이게 이 곡이 처음에 불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성경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0: 네.
1: 그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연들을 이렇게 사연을 봤을 때 아 그렇지 아무리 어떤 시간이 와도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랑이지 라는 것을 또 느끼고 나니까
0: 네.

0: 지켜줄 거야.
1: 폴킴의 노래 리틀 스타 듣고 왔습니다. 흰둥이님께서 이솔로몬 팬 흰둥이입니다. 누렁이와 함께 나트랑에서 이은밤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이 결혼 30주년이거든요. 기념 여행 왔어요. 결혼 30주년 축하해주세요.
2: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예, 누렁이와 함께 나트랑에.

0: 아 진짜 웃기네. 아 이런 이런 사연을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진짜.
1: 아 네네. 네.
0: 이거 사실 이거 컬투쇼로 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예 어?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1: 아, 잠깐 이게 웃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잔소리꾼님께서 우리 마누라 아닌데요. 아 뭐 아니시래.
0: 밝혀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예.
0: 일단
1: 괜히 두 분을 저희가
0: 일단 두 분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 각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라는 등 어쩌라는 등.
0: 예. 예. 아니 서로를 마주보는 마음으로 살자 뭐 이런 거죠.
1: 예. 각자 예. 다른 분하고 마주 보시고요.
0: 맞습니다.
1: 우리 잔소리꾼 님의 아내분께는 예. 사과의 말씀과 함께.
0: 아, 쉽지 않네요.
1: 제일 황당하셨겠다. 뭐 하는 거? 이거 저것들이 뭐라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0: 어디를 보고 인사를 하라는 거야?
1: 자,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두 분 다 팬

0: 자, 3207님이십니다. 애정을 갖고 6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의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요즘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니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원만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잠시나마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힐 이솔로몬님의 목소리, 노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네.
0: 야, 뭐
1: 퇴사 마렵다라는.
0: 퇴사 마렵다.
1: 아, 네. 뭐 그 다 각자 그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미생이란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0: 얼핏 봤습니다. 네,
1: 거기서 이성민 씨하고 뭐 그 미리 퇴사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하고 나눈 대화 중에 아, 회사는 전쟁 터지 뭐 그랬더니 나오면 지옥이야. 뭐 그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저는 제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쉽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을 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0: 시간이 이제 힘으로 에너지로 다가갈 수 있으면은 또 더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예, 그 과정에 잠시나마 또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게 솔로몬님의 노래라고 하니까 예, 그 뭔가 필요함이 저희한테도 되게 절실하게 느껴져 온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다음은 1210님의 사연입니다.
0: 콩알만 하던 아기가 고3이 됐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고3인데 아이 얼굴은 어느 때보다 편안하기만 합니다. 편안한가 봐요. 우리 이쁜 꼬맹이가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1: 일단 성격은 합격이네.
0: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마음은 조금 편하게 사는 타입. 그죠?
1: 그렇죠. 지금 이 고3 생활 잘해 가지고 시험 보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인생들 얼마나 이 사람이 그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0: 아마 지금이 편하신 분이면 네. 결과도 한 만큼 얻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발병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어지러움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출근은 해야 하니 약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버텨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조금은 나아졌지만 멀미하는 느낌은 여전해서 참 힘들어요. 솔로몬님 노래 선물로 위로해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이거 진짜 뭐 모든 병이 다 힘들지만 이거 진짜 힘들다던데.
0: 이석증. 그게 이제 병원 가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그 돌키어 맞추면 되긴 한데 제 친구가 겪었는데 병원 갔더니 이렇게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누웠더니 이렇게 틱틱 돌리다가 됐습니다 하고부터
1: 아,
0: 괜찮아졌다던데.
1: 그런 경우도 있구나.
0: 그뭐 돌이 빠져서 그렇다고 제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정은 좀 다르실 수도
1: 아니,
0: 있겠죠?
1: 그쵸. 증상, 뭐, 다, 심한 정도가 늘 다르니까.
0: 야.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근데?
1: 근데 누구나 다 질병 한두 가지는 다 달고 사는 시대고요.
0: 저도 오기 전에 타이레놀을 사실 하나 먹고
1: 어머,
0: 왔거든요.
1: 저런. 예. 왜요?
0: 아, 이게 뭐 생각 많이 하면 저는 원래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1: 두통이 자주
0: 저
1: 오세요?
0: 좀 자주 있습니다.
1: 아, 잠 평소에 많이 주무세요?
0: 뭐, 잠은 잘 자는데도 생각하는 게 많은 날이면 뭔가 약간 과부하 걸리나 봐요.
1: 아, 그
0: 약간 비슷하게 어지러움을 좀 느껴요.
1: 뭐 그렇군요.
0: 예.
1: 아니 이석증도 그렇고 뭐 두통도 그렇고 아, 그툭 털어낼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 방법이 없으니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이제 예술적인 분야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예, 솔로몬 씨의 노래 개인적으로 받게 되면 좋겠는데 노래하고도 잘
0: 예.
1: 어울려야 되는데
0: 그러게요.
1: 후보자들도 너무 많고 아, 몇분더 소개하죠.
0: 네.
1: 예.
0: 728님이십니다. 날씨도 화창하고 꽃들도 만발하는 시기에 김밥 싸서 나들이 가려고 부산을 떨었는데 김밥에 단무지를 빼고 쌌어요.
1: 아이고 저런.
0: 요즘 많이 깜빡깜빡해서 너무 슬프답니다. 이런 저에게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괜찮죠. 단무지 뺀거 뭐.
1: 단무지 따로
0: 뭐
1: 싸가서 먹으면
0: 따로
1: 되잖아.
0: 뭐 이렇게 먹고 하는
1: 어,
0: 거.
1: 맞아요. 예.
0: 좋구만 뭐.
1: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잖아. 이
0: 그죠?
1: 짠맛을.
0: 예.

0: 단무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오이 알러지처럼 이렇게 예, 예. 컨트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1: 그러면은 아. 나중엔 이렇게 가겠다. 김하고 밥만 놓고 그 안에 그 내용물은 다 따로 놓고 그냥 자기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0: 그러면 이게 김밥이 아니라 김과 반찬들이네요.
1: 약간 충무김밥 스타일로 네. 가는 거지.
0: 무튼 뭐 화이팅입니다.
1: 에, 아니 무슨 아이고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김밥에 단무지 뺀 거 가지고 뭐 에. 걱정을 하세요. 슬프기는.
0: 네. 뭐 화이팅?
1: 네 화이팅입니다.
0: 127님 보내주셨습니다. 늘 열심히 사는 영원한 내편님. 직장 생활도 벅찬데요. 요즘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꼭 합격할 수 있기를 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된다.
1: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격증.
0: 됩니다.
1: 자 사연들 받고 여기서 한 분 골라주셔야 돼요. 이제 한 사연을.
0: 어떤 일단은 김밥.

0: 밥 아니겠죠?
1: 뭐 그래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I'm not in love라고 다이아나 크롤님의 노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0: 네.
1: 무엇보다
0: 7228님의 김밥에 빠진 단무지처럼 싹 빠지면 얼마나
1: 부디 좋은가. 부디 예.
0: 자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노래는 우리 사연과 공백을 좀 메워주니까 맞아요. 제가 마음을 담아 준비한 노래를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 눈 뜨고 보지 마시고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0: 너무 좋다.
1: 네, 그렇게 위로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이런 팝송의 좋은 점이 또 가사와 상관없이 다 내 노래라고 여길 수 있다는
1: 맞습니다.
0: 거니까 눈 감고 들어볼게요.

0: 네, 아이고 제가 박수 치는 게 너무 폐가 끼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눈을 중간에 감았는데 조금 더 감고 있다간 다시 못 뜨겠다 싶어가지고.
1: 아이고.
0: 야, 우리 아까 뭐랄까 이석증님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많이들 웃고 계시는데.
1: 아 제가. 예, 예. 제가 그랬나요?
0: 예, 우리 제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석증.
1: 석증님.
0: 석증님.
1: 석증님 일단 본인 아니었지만 또.
0: 예. 그 이 노래 소리가. 돌멩이 녹였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고막을 녹인다고 하는데
1: 예, 이거는 돌을 녹인
0: 새로운 치료법으로 이게 예. 개발될 것 같아.
1: 돌을 녹인 노래.
0: 예.
1: 아니, 부디 근데 꼭 이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가면 참 좋겠습니다.
0: 예. 아, 너무 아름답고 달콤한 노래였습니다. 아, 그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노래는 특히 더 속삭이다.

0: 아주 우리 예, 우리 그 정선아님의 건반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잘 들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같이 또 되게 속삭이도 연주해 주시는 그런 호흡도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웨스턴 가드님께서 눈 감으니 천국일세.
1: 눈 감으니 천국일세. 예,
0: 눈뜨니
1: 시작
0: 다시 돌아오신 네. 거죠? 아주 가시면 안 돼요.
1: 솔렘님께서 예. 불 끈 방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데 로모님 목소리로 가득 찬 이곳이 이 뭐 천국이다 싶네요.
0: 그러니까
1: 황홀하다 진짜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0: 예, 7424님은 숲속에 누워있는 네.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아,
1: 우리 딩굴딩굴님께서는 작가님이셔서 그런지 로모님 노래는 늘 잊지 못할 하나의 서사로 남는 것 같아요.
0: 이 참 팝송을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좀 배우신 분인가 싶기도 하고
1: 확실히 좀 교육률이 있으시네요.
0: 네. 카루맘님
1: 이솔로몬님의 달달한 목소리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옆에 저희 집 강주 세 마리는 소파에 누워 코골이를 아이고 셋이라 시끄럽네요.
0: 강아지들도 예, 잠들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예. 요거 1540님의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 소개해 주실래요?
1: 네. 올해 대학생이 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아직 제 눈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데 어느새 사랑을 시작해서 남자친구와 곧 200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서툴지만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참 예뻐서 지켜보는 엄마 마음도 괜히 뭉클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로모님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로 저희 아영이와 찬이의 200일을 축하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영아, 찬이야, 지금처럼 예쁘게 사랑하고 엄마도 늘 응원할게. 아영 씨, 찬이 씨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200일. 아유, 진짜 좋을 때다. 예.
1: 200일이라.
0: 이게 부모님이 다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교제를 갖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1: 안정성이 좋죠.
0: 예. 맞아요. 뭔가 위태롭지 않잖아요.
1: 확실히 그렇죠. 예.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 즐겨보세요.

라이브 불러주시니까 매칭이 참 잘 되죠. 무슨 예를 들어 백이성 씨나 박상민의 노래입니다. 달아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씨의 노래였어요. 10년 만에 차려주는 딸 생일상. 더 나이 들면 못 해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해줄 날이 더 많으신데 그래도 최근 10년 동안 계속 받으셨다면 한 번쯤 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따님 생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봉봉님, 쌍둥이 조카들 보러 오빠네 집에 놀러와서 오빠랑 같이 방송 보고 있는데 오빠가 춘디 목소리 너무 좋대요. 님 생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축하드립니다. 봉봉님, 쌍둥이 조카들 보러 오빠네 집에 놀러와서 오빠랑 같이 방송 보고 있는데 오빠가 춘디 목소리 너무 좋대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님 귀가 고급지시네. 박은영님, 춘디는 놀이공원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바이킹은 무서워하지 않고 잘 타시나요? 예, 전 놀이기구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워서 안 타본 놀이기구는 없고요. 바이킹은 맨 끝에 앉아가지고 그래야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맨 끝에 앉아서 손 들고 이렇게 손잡이 안 잡고 몸이 들썩해가지고 이 허벅지가 그 안전바에 턱커덕 걸리는 느낌? 오,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아예 못 타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못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애들 키우고 있어요. 애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이런 것까지 못하는데 조금씩 막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언젠간 우리가 같이 맨 끝에서 바이킹도 타고 막 이렇게 휙휙휙 막 돌아가는 롤러코스터 막 이런 것도 같이 타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언제 크냐. 언제 커서 아까 저기 은지님 자녀분들처럼 독립하냐? 예,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뭐 하셔서 주말에 찍은 사진하고 또 주말 이야기 좀 보내주십시오. 가족끼리 산책 나갔다가 비 쫄딱 맞고 찍은 셀카. 비가 좀 왔죠.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고 뿌듯해서 남긴 사진 등등 예, 주말에 찍은 사진 기다립니다. 저희 아이들 선물은 이렇게 주문한 것들이 막 왔는데

특히 더 예뻐 보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밖에서 아이들 만났을 때 반응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등급별로. 제일 1등급이 어머 너무 예쁘다. 2등급이 어머 귀엽다. 이제 3등급이 어머 애기다. 이 정도면 어머 너무 예쁘다 충분합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른들 눈에는 모든 아기들이 다 예뻐 보이기도 하겠지만 에이, 너무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네요. 2783님 타투는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고 스티커 붙였어요. Regard Eye Ocean. 예. 뭔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해석이 안 돼. 이럴 때 참 섭섭해요. 스티커 붙여주는 것 강추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타투를 예쁘게 하면 참 멋지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이게 하신 분들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우느라고 더 고생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뭐 간단하게 간 건가 싶기도 하고 어린이날 이쁜 스티커 붙여주는 것 강추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타투를 예쁘게 하면 참 멋지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데 이게 하신 분들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우느라고 더 고생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뭐 어떤 분은 종교적인 뭘 새겼는데 개종을 하게 돼가지고 지우는 분들도 여자친구 이름 새겼다가 헤어져가지고 지우는 사람도 있고 어디 저 괜히 막 그 7개월인 시절에 용문신 했다가 그냥 정신 차리면서 그것 때문에 곤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커 정도는 안전하게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116님

안타까운 사랑을 그리는데 이 고영렬 씨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뭔가 이 밤을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탁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먹는 사연이네. 9414님, 러블리수님, 애절함이 가득한 것 같아요. 다효주님, 난 왜 이런 느낌의 목소리가 좋은지. 느낌님, 국악계의 임재범님 느낌이. 한 3개 먹었어요.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다리 하나를 저에게 양보하려 하더라고요. 아우 진짜. 아, 이게 두 분이 드신 게 아니고 최소한 세 분이네요. 셋이 먹는데 다리 네 개 중에 세 개를 한 명이 먹었다면 간이 엄청 크신 분이시네. 저는 다리보다 퍽퍽살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치킨 먹는 분들이 되게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9414님 다음에 저랑 치킨 드시죠. 제가 다 드릴게요. 통닭. 0216님 새싹 사연이네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온 식구가 모여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팬이시랍니다. 곧 수술도 앞두고 계신데 함께 축하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아, 12시가 다 되어서 퍽퍽살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치킨 먹는 분들이 되게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9414님 다음에 저랑 치킨 드시죠. 제가 다 드릴게요. 통닭. 0216님 새싹 사연이네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온 식구가 모여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팬이시랍니다. 곧 수술도 앞두고 계신데 함께 축하해 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아, 12시가 다 되어서 아직도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수술 잘 되실 거니까 마음 편히 가족들과 즐겁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 방송도 제가 힘내서 잘했습니다. 강은일, 권진원, 한충환이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취타 아명으로 만파정식지곡 골랐습니다.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취타 아명으로 만파정식지곡 골랐습니다.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곡이란 좋은 이름 지녔는데요. 오늘 취타 들으면서 일렁이는 마음 잠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준비했는데요. 이 시조 시인은 우리 온 국민이 아주 잘 아는 그런 노래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허느니. 이 봄날에 자주 들으면 좋은 곡이죠. 오늘은 검은고 반주로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김병호의 노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검은고와 함께 연주하는 노래도 고즈넉한 풍경 참 좋네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하셨던 두 분이죠. 김병호의 노래, 김치자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수룡음인데요. 평농, 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하는 곡입니다. 평농과 계락은 가곡 16박 한 장단으로 연주되는 음악이고요. 편수대엽은 16박 한 장단 중에서 장구를 치는 점수 10점만을 모아서 10박 한 장단으로 엮은 장단입니다. 노랫말이 많은 곡을 편장단으로 노래하면 거뜬거뜬 많은 노랫말을 쉽게 소화해낼 수 있죠. 오늘 들으실 이 평농, 계락, 편수대엽을 들으시면서 16박에서 10박으로 바뀌는 장단의 변화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룡음 듣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자진난잎의 평농 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불교음악 한 곡 준비했습니다.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곡인데요. 천수바라입니다.

아니를 부릅니다. 천수바라 듣겠습니다. 상진 스님의 태진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효음 스님의 북,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독주라는 음악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주로 연주하는 산조와는 그 서정이 사뭇 달라지긴 하지만 또 합주를 통해 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멋이 또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음악, 함께하는 산조의 묘미를 더해주는 음악, 산조합주 듣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입니다.

인제 통터? 인제 돋습니다. 인제 도단을 좀 모아라. 아니 도련님, 아 인제 통트는데 아 무슨 해를 보란 말씀이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야 이놈아. 아 인제 통튼단 말씀이오? 인제 통터? 인제 돋습니다. 인제 도다 어쩔 거나. 인제 도다 어쩔 거나. 인제 도다 어쩔 거나. 인제 도다 어쩔 거나. 인제 돈난 해를 군제 보내고 주냐 집안 가자는 말이냐.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 이놈아. 해 인제 사시나 되었소? 사시 되어 어쩔 거나. 글읽고 말할 때와 술 먹고 논일 때는 해가 정이 잡더니 말 구태여 오늘 해는 어찌지리 지루하냐. 예 방자야, 해가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방자야 예 해 좀 보아야 이놈아. 해 이제 우시나.

나를 쌓았구나. 문체 좋은 대모 책상 화룡 뭔가 빛이 연상 산호 길통 반.

0: 세상을 쌓고.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 춘향집 건너가는 대목 들으셨죠?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민요 몇 곡

1년 헐째 왕신이 청룡되고 동구대 만립의 고로다. 중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산에 비쳐 동작강 수구마고 한강수를

부려서 거리살이라 원근 도중에 이별살 부모 돌아 몽상살 서울하고 특별시오 공간사랑 오늘 오신 여기 오신 여러 손님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을 풀고 가자 이때는 식물살 흙을 다르니 도살이요 돌 달아 석살이라 산나무는 묵신살 죽은 나무 동토살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려 들롱살이오 물로 내려서 용왕살이

안방산 간접어들어 입역자벽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내긴 한데 삼신살 화대 밑에 동맛살 거리거리는 선앙살 만경창 받던 선앙을 무지개발로 휘었다가 금일보사대를 바쳐 원강천리로 소멸하니 오나로신 여러 손님 만사가 되기리오 백사가 여의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 대로 소원 성취 발언이라 거리거리는 선앙살 만경창 받던 선앙을 무지개발로 휘었다가 금일보사대를 바쳐 원강천리로 소멸하니 오나로신 여러 손님 만사가 되기리오 백사가 여의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 대로 소원 성취 발언

명절 잠시 보냈건만 신년 새해를 잡아들여 1년도에가 없을 소냐 1년도에를 풀고 가자 정 7월이 8월이 3, 9월은 4, 세월 5동이 6석달 1년은 12달 반년은 10석달 300은 예순달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이오 하루는 다 12세 주야는 24시 시시 때때 드는 액을 달거리로 풀고 가자 옛날 연자 조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액은 갑인 4월 초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의 관동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액 5월에 단오 명절 부부의 홍상비엔들이 오락가락에 추천하던 그네줄로 다 막아내고 5월에 드는 액은 6월에 유두일이오 내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액은 7월에 칠성다리라 켜놓은 쟁여 상봉일 오작교 다리에 놓던 까치보리

우리 송편만 예비자 이웃 집으로 나누어주던 쟁반국으로 막아내고 파주하란 다드는 애 9월에 9일날 국화농주를 많이 빚어 이웃 새님 모셔다가 사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애 10월에 상다리요 초코전날 가리에 이어서 구사시루로 막아내고 10월에 드는 애건 동짓달 동짓날 동지팔죽 정의수와 금상에는 부인마마 양손에 북포 들고 중문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로 견태래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팔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잘 나간다.

지엽 배지 한 장에 들들 마려 막걸리 한 잔 후 진처 원각의 소멸하니 운하로 오신 여러 손님 만사가 되기리요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

금장판에 그 금장판이요. 손금쟁반에다가 진주를 굴린 듯이 오륙나무 상상가지에 봉황같이 두 점 찌르러시고 훗날 오신

자동아 원첩 청산의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은을 준들 너를 사랴 지면은 깨질 소냐 불면은 나를 소냐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 전이 효자동아 네가 점점 찾아가던

못하단다. 그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공갚으려고 동계월이면 서궁월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거고 자른 머리는 신총박아 적은 머리를 바닥을 절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 어머님은 공을

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오늘만큼은 꽃을 보면 과연 화중왕이라 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 들죠. 여러분의 5월도 모란 꽃의 그 탐스런 꽃망울 같이 화사하게 펼쳐지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오늘만큼은 꽃향기도 마시고 자연도 돌아보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삭 톡해.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하고 비었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거나.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오. 여보 영감,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네 왜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흥부가 좋아.

이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살생이 하겠느냐? 내가 고픈 입맛을 조금만 참으면 그만이지. 일이 한참 논일 적에 그때요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며 저기 저 울긋불긋하고 얼숭덜숭한 게 도생원이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늘어져 뻣뻣해서 토자가 그냥 호자로 변하였겠다. 저기 저 울긋불긋하고 얼숭덜숭한 것이 호호호.

좋다. 남색이가 들면도 좋아. 어쨌든 종지 승지랑의 조명약이로 따뜻하고 먹으지 말고 먹자. 아이고 내가 두꺼비도 아니고 남색이요. 그때요 별주부가 할 일 없이 죽게 생겼구나. 충성이 지극한 별주부는 그 급한 통이라도 수국용왕을 생각하여 앙천 동곡을 하는데 잘하가 하고 달려드니 그때요 별주부가 할 일 없이 죽게 잘하가 멍거이여 어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가 가만히 보더니 너놈! 너 시방 뭐라 그렇게 시부러 샀냐? 어서 이리로 오느라 먹어보자.

아니다. 별주부 때문에 그냥 사정비 한 번 내 빼는 뒤

천지뜰 성신우통 명산 신령님전 지성독추가 납니다. 용암

허리허리라 늘 신공대 일었던 제아 경청

저러가 보고서 좋아라고 저기 섰는 게 태생은 아니오. 태태태 태생은 하고 불러요.

마른 그 누가 날 찾나 계산 영수 소부하여 비서가장고 날 찾나 서양사 백의 속죄 제묘자고 날 찾나 백화심자 일승조 전통 설교하니

여기까지냐구나.

산중구원심한디 구제제여 원신손님 만찬이리가 만물어구나 누가 나를 닮나 돈더머리 상파부 토끼가 연두를 내짱구 나를 찾아

대답을 하는디? 예, 나는 천상에서 이염양 송사시하여 해초월 분별하듯 예부상서월 태련이 도약지 대지하야 장생약 그렇짓고 척하지산하여 산중에서 머무른 지 오래느니 세상에서 부르기라 명색이 터생은이라고 그래요. 헌디 해서는 니라시오. 예, 저는 수국전 오

나도 내 문자통을 열어놓을 수밖에 수가 없구만. 자, 내 문자통 궁그러 가는 자세히 들으시오. 법은 홍안이요, 홍안 백발이요, 아가 사창이요, 여담 절각이요, 이불과 독식이요, 천불대감 탄탄대로, 어동육서, 홍등백사, 자포 위에 오르치로 들어서며, 일삼오 대감이요, 일부 이연, 이부 지자요, 명중적은 전라가명이 아니더란 말씀이요. 잘났다, 잘났어. 아따 토선생 높은 이명 들은지 오래려니 오늘에야 하다보니 듣는 내 귀가 흠칠어요. 한디 토선생, 세상 흥미는 어떠시오? 아, 내 팔자 흥락이야 세상에서는 무쌍이지라. 내가 이럴 텐께 당신 한번 들어볼라요? 내가 강산 풍물을 이럴 텐께 자세히 들어보시오. 임재원은 농수정산 일부 헌청운나로

나가.

언니.

다들 난 마을이여!

낙우진가 한지상 척송자를 나 어째다도 삼먹 두고

이세 적성자 정하지 일렀던 그러한 거지 불행이를 네 앞에 나가 하라지요. 내 팔자 영락없이 꼭 올래. 아이 근데 어찌 그렇게 잘하시오? 내 팔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신 내 수국 풍경은 어떻소? 아무리 수국 풍경 말할 것 있어 천하에 딱 제일이지라. 그럼 째때만 일러보시오. 나 좀 들어봅시다. 당신 우리 수

미친 것이 잡다.

말을 듣더니 원일견지 수궁이로고 나 두 말 안고 따라갈라요. 그때요 토끼가 청들었던 고국 산천을 버리고 별주부를 따라서 수궁을 들어가려 하니 마음이 이리일비하여 혹선혹으로 내려가는데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로 위에서 깡짱깡짱 어수변으로 내려갈지 은남 산파에 터네 영혼도 안 고민당한지며 토끼로 보고 나를 혼다 깡깡짱 어수변으로 내려갈지

나만 고신이 이러지 너를 고사 빌라고 유수니 너와

하지 마라.

원운된다 심리장갑 뼈가상과 왕래들은 크게 된다 오호상 여덟 속에

무엇이요? 그때요 별주구는 물에 서는 나는 짐승이라 탐전살같이 쭉 들어와서 토끼 뒷다리를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 들어가니 왔다네 이놈아 이거 좀 날아라 똥 싸겠다 야 이놈아 똥 싸려면 거기다 팍 싸버려라 왔다 이놈아 여기다 싸면 쥐치가 없어야 야 이놈아 쥐치는 뭔 놈의 쥐치냐 물로 그냥 훌렁훌렁 씻어버려 그리고 아가리 벌리지 마라 잉? 아가리 벌려갖고 짠물 입에 들어가면 그냥 미리 절여서 죽을 것이니까 토선생 내 등에 가만히 엎져서 우리가 세상 구경이나 하고 들어가세 그리고 수궁 들어가면 짠물밖에 없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안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탬프를 모으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되고요. 당연히 공연도 빠지지 않습니다. 내 친구 서울 갤러리 상설 무대에서는 하루 세 차례 어린이 맞춤 공연이 열립니다. 캐릭터 손인형극, 또 샌드아트, 벌룬 매직쇼까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볼 만한 그러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어린이날 서울 도심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만들고 사진도 남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판소리 동요 꽃새바람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김혜람, 북의 남상일입니다.

연주의 김연길 외 여러분입니다. 이 곡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평화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하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엄마의 노래와 아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비나리가 되어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향한 축원이 담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거둬주마 햇빛 가린 먹구름을 아빠도 지켜주마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어야 할 날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같죠. 내 자식이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공부를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하죠.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 견문록은요. 조선의 국민 스승 율곡 이 선생의 말씀을 확인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지혜롭고 인간답게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공부해야 한다. 42살 되던 해 내가 관직을 잠시 내려놓고 해주에 머물 때의 일이다. 배움을 청하러 온 어린 제자들이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는 이런 책을 쓰게 됐다.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중요한 비결, 경몽요결이 바로 그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어린이 교육은 단순히 과거 시험을 위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아이에게 배움의 태도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인문학이 공부의 가장 첫 단추였습니다. 글자를 외우는 기술보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예절과 인성을 공부의 시작으로 보았던 거죠. 당시 어린이들의 국민 교과서였던 경몽요결에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네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입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명예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길 바랐습니다. 그 다음은 혁구습,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몸에 익숙하게 붙어있는 못된 습관을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지신입니다. 몸가짐을 늘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독서로 책을 통해 세상을 넓게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곡 이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듯 사람도 뜻을 바로 세워야 공부가 흔들리지 않는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큰 나무입니다. 연주의 풀림 앙상블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큰 나무였습니다. 연주의 플림 앙상블이었습니다. 조선 견문록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아이들의 교육법, 그때는 어떤 책을 보면서 공부했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율곡 이 선생이 지은 경몽요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배움의 목적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공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른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묻고 있다면 당시 율곡 선생은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이 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는 전국 모든 향교에서 이 책을 필수 교재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율곡 선생의 경몽요결이야말로 우리 조선의 아이들을 자조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나라에서 보증을 선 셈입니다. 그럼 이 책을 다 본 후에 조선시대 아이들은 대체 뭘 배웠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순서가 참 야무집니다. 먼저 소학으로 몸가짐과 예절을 익히고 대학, 논어, 맹자를 거쳐서 세상의 이치를 담은 주역과 역사서인 춘추, 세상에 나아가는 법 처세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의 교육 방식에서 오늘날의 우리도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공부해라 라는 말 대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다정하게 물어봐 준다면 어떨까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서 피어날

놀이터의 연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들으셨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꼭 뭐 거창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율곡 선생께서 강조하신 입지, 즉 아이들이 스스로 멋진 꿈을 세우고 가질 수 있도록 너는 참 귀한 사람이란다 라고 눈을 맞추며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이 아이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아이들도 지금은 선물 안 줘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조선견문록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무리곡 소개해드립니다. 스쿨별곡 1교시부터 방과후까지 듣겠습니다. 연주에

만큼은 그 시절 그 마음으로 잠시 돌아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문 외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어린이날, 오늘은 다들 저마다의 이유로 행복한 날입니다. 왕대접을 받으며 원하는 선물을 받는 어린이도 좋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도 좋고, 그리고 어린이날 덕분에 하루 쉴 수 있는 이모 삼촌들도 좋고요. 그러고 보면 어린이날은 어린이만의 날이 아니라 어린이를 핑계로 어른들 마음까지 환해지는 날이네요. 오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린 마음도 함께 쉬고 웃고 신을 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청어회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 출신의 소리꾼 전현정 씨 그리고 산유화 어린이 민요 합창단이 함께 부릅니다. 루히루 디루야 함께 들어보죠.

손동작만으로도 쉽게 따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래요. 그것도 또 아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고, 또 장원영, 안유진, 당연히 아이브도 멋지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브 음악이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는 그런 강렬한 후렴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고요. 또 안무가 손동작만으로도 쉽게 따라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래요. 그것도 또 아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고, 또 장원영, 안유진, 언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 없는 세련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들이 아주 좋아 보이나 봐요.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요. 맞나요, 초등학교 애청자 여러분? 아이브의 IM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서도 밴드의 음악 강강술래를 듣는데요. 이 전라남도 민요인 강강술래를 아주 몽

0: 하실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아이가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프면 이거 참 막막합니다. 야간 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소아 의료기관이 새로 지정됐다는 소식 반가운데요. 이 내용 살펴보죠.
1: 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기존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던 지역을 우선으로 골랐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소아과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우, 잘 됐습니다.
1: 그동안 밤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근데 애들 뭐 열이 뭐 시간을 정하고 나나요?
0: 그러니까요.
1: 예, 밤에 아프면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성인도 응급실 가기 어렵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뭐 응급실은 워낙에 가도 이제 대기하고 이제 애나 어른이나 이제 고생을 하는 건데 이번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가까운 증상은 응급실까지는 안 가고 가까운 병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네요.
1: 예, 각 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 탄력적으로 진료 시간을 운영을 하고요. 정부는 기관당 연간 1억 2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14곳 모두 내년 5월까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추가 공모를 받아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0: 오, 좋습니다.
1: 다만 한 가지 또 좀 우려가 나오는 거 있는데 약국 때문이에요.
0: 아, 병원은 갈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약국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네요.
1: 예, 맞아요. 이번 지원이 의료기관만 해당이 되거든요.
0: 예.
1: 근데 뭐 큰 병원, 뭐 지방의료원 이런 데는 원내 약국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바깥에 있는 약국에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복지부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약국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뭐 어른인 저도 휴일에 아프면 문 여는 병원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1: 네.
0: 그런 생각 드는데요. 아이 키우는 집은 더 절실할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센터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최근에 유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식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0: 예.
1: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옵니다.
0: 오.
1: 모모동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등본 발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 오.
1: 누가 그 당신의 등본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맞느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0: 와, 화들짝 놀라겠네요.
1: 예, 그래서 당장 명의도용 차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라고 해요.
0: 아, 이거 여기까지 그냥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1: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0: 누가 와있다? 그러니까 급하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보면 뭐 공공기관 같은 데 전화를 해도 해당 부서에 전화 돌려드릴게요 라든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1: 네.
0: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자기 주민센터라고 하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 대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이상하니까 여기 한번 문의해보세요 라고 전화번호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0: 예.
1: 신용정보기관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0: 우와.
1: 그러나 가짜 번호인 거고
0: 예.
1: 그리고 안내문도 공공기관처럼 꾸민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지만 가짜입니다.
0: 예.
1: 그렇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번갈아 쓰면서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0: 우와.
1: 예, 그러면 종국에는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앱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사람이 단계적으로 빠져들게 돼요.
0: 예.
1: 근데 이걸
0: 의심해 볼 겨를 없이 이렇게 빠져드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그런 단계별로 스텝을 밟으면 의심이 좀 희석돼요.
0: 그러니까요.
1: 예, 거기에 이미 좀 동화가 돼서. 근데 보이스피싱의 결말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르거나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조종됩니다.
0: 예.
1: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뭐 대출, 뭐 금전 피해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공식은 일단 끊어야 된다.
0: 일단 끊어야 된다.
1: 네. 그리고 만약에 어디 뭐 문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직접 그 기관 번호를 찾으셔야 돼요. 따로 컴퓨터나 뭐 다른 걸로 검색해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피해가 의심되면 통합신고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112 또는 1332로 즉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보이스피싱 정말 꾸준하네요. 특히 주민센터다 이런 전화 받으시면 물론
1: 네.
0: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화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쪽으로 전화해라 뭐 카카오톡 채널 뭐

0: 이런 거앱 설치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반드시 그건 보이스 피싱이니까 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모님들은 한참 전부터 이거 뭐 사줘야 되지, 선물해야 되는데 고민하셨을 텐데요. 유통업계가 어린이날 마케팅에 사활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어린이날은 숙박, 놀이공원, 백화점 다 대목이에요. 이번에는 특히 징검다리 연휴가 되면서 유통업계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0: 예.
1: 한 패션 플랫폼은 이달 들어서 키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나 늘었고요.
0: 오호.
1: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킥보드, 자전거, 완구 매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0: 예.
1: 여기서 눈여겨볼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요. 텐 포켓 키즈라는 거예요.
0: 야, 이건 또 뭐죠? 텐 포켓
1: 키즈.
0: 열 주머니 퀴즈네요.
1: 그렇죠. 주머니 10개의 퀴즈라는 건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10개의 주머니가 열린다.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0: 와.
1: 예, 애 하나 때문에.
0: 그러네요.
1: 예,
0: 이모, 부, 숙모. 진짜 열 주머니 열릴 것 같네요.
1: 예. 애들 수는 줄었는데 한 아이에게 쏟아지는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돈은 이 중에선 부모가 제일 안 써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0: 예, 예. 맞네요.
1: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이모를 타겟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타겟팅하고 이런 게 되게 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키즈 산업만큼은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국내 키즈 산업 규모는 지난해 약 65조 원이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서 두 배 이상 커진 걸로 추정이 돼요.
0: 예.
1: 그런데 뭐 제가 템포켓 키즈라는 현상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날에 또 더더욱 외로울 아이들도 또 좀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아이들 모두가 정말 다 아프지 않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어린이날은 날씨가 정말 중요해요. 이날 비 오면 부모님들이 울거든요. 힘들어서. 다행히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국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하실 때는 자외선 조심하셔야 되고요. 모자, 뭐 선글라스 이용하시면 좋은데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는요. 이게 또 활동하면 쉽게 지워지는 거라서 자주 덧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이렇게 선스프레이 요즘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린이들은 호흡기에 안 좋대요.
0: 아, 그래요?

0: 부딪히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다 골목에서 놀았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 공연팀이 또 함께 체험하게 해주는 놀이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경복궁 광화문
0: 챙겨오셨네요.
1: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어린이날 문화체험 행사를 열고요. 오후 1시와 오후 3시에는 예전에는 골목길에서 다들 하던 놀이들.
0: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다 골목에서 놀았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전문 공연팀이 또 함께 체험하게 해주는 놀이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경복궁 광화문 월대와 협생문 일원에서는 수문장 교대의식 어린이날 특별 행사가 있는데요.
0: 예.
1: 오늘 오전 11시, 오후 1시 이렇게 수문장 캐릭터 인형 탈을 쓴 파수군이 등장을 해서 볼거리를 안겨주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릉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 2명 이렇게 가면은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1: 국립민속박물관은요. 올해 개관 80주년을 맞았어요.
0: 오호.
1: 주한 12개국 대사관, 문화원 등과 함께 행사를 여는데 어린이 박물관 앞 놀이마당으로 가시면요. 세계 각국의 공기놀이, 팽이치기, 비석치기, 굴렁쇠 굴리기, 말타기 등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 전부 어린이날 오늘입니다.
0: 오호, 예,
1: 오늘 계획이 비워 있으시다면 한 번쯤 마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잘 들으셨죠? 자,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이날치의 음악 야길레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수군가 중 수궁풍류 대목을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했는데요. 한 3주 전이었을까요? 국악이 기가 막혀에 이렇게 나왔죠. 또 뭐 장구 소리도 쩌러렁 쿵 쩍쿵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고요. 고문구 소리도 또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복습이 되네요. 복습이. 자, 창호이들인 햇살 어린이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은 하와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잭 존슨의 음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잭 존슨은 원래 서퍼였대요. 서핑 선수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부상으로 인해서

성공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도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잭 존슨의 음악 하와이 출신답게 소박합니다. 따스하고요. 바닷바람처럼 시원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업사이드 다운인데요. 이 노래는 애니메이션 영화 큐리어스 조지의 메인 테마곡이기도 합니다. 원작은 그림책이었는데 이렇게 또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고 그 속에 담긴 음악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을 가로지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받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2부 첫 곡, 정가단 아리의 꽃마을 듣고 왔습니다. 정가를 바탕으로 노래하고 있는 정가 합창단이고요. 정가단 아리는 꽃마을 이 노래는 지난주에 저희 솔솔 멤버 두 분이 함께 했었잖아요. 목요일 코너에 그때 그 작곡하는 김여진 멤버가 가장 어린 나이로 창작동요제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다. 국악중학교 재학 시절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꽃마을이었어요.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와 창호야 어린이날 축하해.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가냐?
1: 아니 지 동생이 어제부터 열이 나가지고
0: 아이고
1: 동생 아픈데 지만 어딜 가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만화영

0: 국악방송 청취자라면 다 아시는 노래죠.
1: 그렇죠.
0: 가사를 보면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모두 다 이거라고 했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이거는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별, 2번 꿈, 3번 꽃, 4번 꽝. 아 진짜 피디님, 여기서 꽝이 왜 나와요? 암튼 오늘은 어린이들도 같이 풀어보라고 다 아는

맛있는 쌍화 김준영, 조윤영, 한음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자, 어린이날이지만 국악 공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유석 선생님 지금 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

0: 2008년에 만든 음원이 있는데요. 네. 아이들 노래 6집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저희 그 홈페이지 상현소리 나올 뻔했어요.
0: 네, 그래서 그거를 참자 이거는 다음에 예, 그렇게 하고요. 네. 마침 그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꼭지를 찾기는 했어요. 그 국악방송에서 우리 그 2008년에 만든 음원이 있는데요. 네. 아이들 노래 6집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다채로운 음원들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0: 네, 거기에 하늘, 땅, 별, 바다라는 제목도 이뻐요. 그죠?
1: 네.
0: 그 안에 내 맘대로 되는 세상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1: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네. 아이고, 아이들이 다 꿈꾸는 세상일 텐데요.
0: 곡 길이는 뭐 2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막 피리의 이 앞에 우리 리드라고 하죠.
1: 예.
0: 소리를 내주는 그 장치를 서라고 하는데.
1: 아, 그러니까 피리 본체가 있고 네. 본체와 사람의 입술을 연결하는 그 부위가 서라고 하는 부위군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걸로 이렇게 삑삑삑삑 하면서 장난치는 효과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해금으로 막 깡깡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소리도 나고요.
1: 예.
0: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분주하게 오가는 듯한 그런 효과음을 넣은 부분이 나와서 아 오늘은 이거다 하고 네, 그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마침 제목도 내 마음대로 된

0: 귀엽네요. 박승현 어린이의 노래, 안은경의 피리 연주, 김주리의 해금 연주, 타악의 신창렬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오, 여기서 나오는 피리 소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리 서로 연주한다고요?
1: 네. 피리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대를 연주해서 연결을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운지를 하는데요.
0: 오호.
1: 꼭대기에 입에 닿는 부분은 한 7, 8cm

0: 귀를 왼손 이렇게 소나기 힘으로 잡고 꾹꾹 눌러가면서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이미 위와 아래의 장력이 팽팽하게 장력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1: 오.
0: 굳이 사실은 꾹꾹 누르지 않아도
1: 아, 그래요?
0: 네, 손만 닿아도 일단 소리가 나긴 납니다. 고운 소리가 안 나서 그러지.
1: 고운 소리 내려면 이게 손을 좀 왼손을 움켜쥐거나 그런 장력을 이용한 그런 연주법이 필요할까요?
0: 그것보다는 오른손의 활이
1: 아.
0: 아주 고르게 깡 하고 가져야 되는데,
1: 급하게 하면 깡깡깡깡깡이 튈 수도 있을 것 같고.
0: 깡깡깡보다는 끄윽이 납니다.
1: 아. 예쁜
0: 예.
1: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군요. 오른손 주법.
0: 거기까지가 오래 걸립니다. 예, 해금은.
1: 아. 아, 거기까지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못 가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예.
0: 예, 일단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
1: 그러니까 취미로 좀
0: 입장에서는
1: 하려다가, 아,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내려놓게 되는.
0: 이 악기는 왜 이렇게 소리도 안 나?
1: 어,
0: 예,
1: 그러네요.
0: 요게 이제 첫 번째 진입.

0: 우리가 얼마나 빨라야 자진머리냐. 덩 따쿵 따쿵 따쿵 따쿵 되고 덩 따쿵 따쿵 따쿵 따 다 자진머리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 아유, 기억이 살포시 납니다. 네네. 입으로 하려면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던 장단이었어요. 덩 따쿵 따쿵 따쿵 따.
0: 네. 바로 그 자진머리 장단으로 구성된 노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이 탈춤놀이라는 노래인데요.
1: 탈춤놀이요?
0: 네. 그 원형 장단이 금방 우리 했듯이 덩 따쿵 따쿵 따쿵 따인데요. 요게 변형되면 그럼요. 네. 우리도 역시 그 재미로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 또 덩 따쿵 따 따쿵 따 따쿵 따 덩 따쿵 덩 따쿵 딱 할 거를 덩 따쿵 따딱 이렇게 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장단을 갖고 노는 게 우리 음악에 굉장히 많거든요.
1: 특히 장구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재미를 제대로 표현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우리도 역시 그 재미로 아이고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 또 덩 따쿵 따따쿵 따따쿵 따 덩 따쿵 따 덩
1: 아 또 빼기도 하네요.
0: 그럼요.
1: 덩
0: 딱 따쿵 딱.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밝고 아주 뭐 경쾌하면서 장단 노름이 있어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1: 네, 보통 탈춤은 그러면 자진몰이 장단을 이용해서 추나요?
0: 그게 전국적으로 탈춤이 꽤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고요. 또 각 과장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해서 차이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탈춤에 자진머리 장단이 없다라고 오, 이렇게 단정하기는 오. 어렵겠지만 예. 상대적으로 그 자진머리 장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독 타령 장단이 많이 쓰여요.
1: 타령 장단이요?
0: 네, 타령이라고 하면 덩, 딱, 덩, 딱, 얼, 수, 덩, 딱, 덩, 딱. 절수 요런 정도 되는 장단이에요. 물론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죠.
1: 네. 뭐 그래서 김윤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인원초등학교 전래동요반 이예지회
0: 오늘 뭐 휴일이잖아요. 또 어린이날이고 네, 그래서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우리 음악 탈춤놀이라는 노래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탈춤놀이 들으면서 김윤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인원초등학교 전래동요반 이예지 외 여러 친구들의 목소리로 탈춤놀이 듣습니다.

0: 죽었다.
1: 아마씨의 노래로 소름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

0: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딸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신댁의 그 스님이 두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울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가지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쳐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외국인 최초 판소리 완창 공연 마포로르 소리의 길을 걷다가 5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마포로르는 30이 넘는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긴 시간 수련해온 소리꾼들과의 간극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외국인 최초 학사 졸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온 끝에 이제 인생의 목표였던 완창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리, 직접 마주한다면 더욱 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이 도전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이어온 시간과 음악, 그 특별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이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휘는 이동훈이 맡고요. 아쟁의 김영길, 김혜리, 판소리 최수정과 이치현, 지명인, 대금, 김상현과 최종윤, 피리, 김성준, 이재준 등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 사회는 송현민이 맡아 공연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쟁 이중협주곡 시절풍류, 판소리 적벽가에 의한 교향시 적벽 그 너머에, 그리고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비롯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제동행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 안에서 탄생하는 예술, 즉흥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옵니다. 제2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개막공연 더 문진수, 점선면대 정중동이 5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입니다. 먼저 오후 6시 남산국악당 야외마당에선 5개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국제협업 즉흥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공연에선 전통춤과 연희의 명인 문진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점선면대 정중동은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세계에서 출발해 점과 선, 면의 이미지를 우리 춤과 연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소리의 매기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송재영의 춘향가, 김일구의 적벽가, 이난초의 수군가, 김선희의 흥보가, 주은숙의 심청가까지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가 이어지며 전통 판소리의 본질과 예술성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